0: 我咋去？我咋去？那不准备的给接不准？办的墨迹我给白马军随便背的了，退给宋贼干部西部的，滚了他呀！偷袭钱都垫不进腰包，他个去！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숨볼 걸린 추와 매바 표토바 탈로릭 버탱망 정장 상모 표기 렘부티 토바니 하장 오사르 채워시
1: 공원에 레샤 레샤 탈란 다시 계속 하기 렛치 남다 아 우도 채원에서 벌리 버지 티즈 나야 섬유 레데베 밥자시 대소와
0: 나 수유 잠버체 표기 계부티 오사르 채라 렘부티 양 리버디 버식도
1: 타가 나리 탈란 다시 계속 하기 렛치 남 퇴직도 하지 밤을 써버용 하지 밤을 때야기 태리야 렛친 키랑리야 공자 간제주이나
0: 라디 공무친 부처 디테의 귀방장 수주팀마소 원장 허지공주 방만능주탕 당계로 말레 덜게 용외 더시 계급카

0: 소
1: 공마천보 공감상
2: 용치 아마 공감사
3: 라할라 스발라바 요마타 아도갈라바 텔레가자가 가이가나마 스인다가나마 용치 아마 초올라가나마 라할라 스발라마 포메 튼지 텔라가나마 낭메치 에디가나마 라할라 스발라마 타시 르지 남지가나마 싱우 무디 이케디가나마 파마라 수와가나마 요 라할라 스발라마 텔레가 주마다라도갈라바 튼지 텔라가나마 리조 요와가나마 치도가나마 노삼 녜라 총숨 좁게 에타디가나마 로타가나마 리바지 임디가나마 최고급제
2: 엄마디 다 버셔 용진 키기 때나 진절리
1: 콩마 챔보

제 어군이 매둘러 란데 조섭소 차롱롱 기부제 대녹지 개매 피기만 주 어군이 마 집에 가면 두배니 마 밑상매 심 조부수비 니마 헤 어군이 마 세게 니마 짐바짐바 파구다 니마 니마 주셔다 중두매 니디 당신에 기부제 대니마 저대 어군이 마 렉스 레이 세게 니마 무디 니마 니마 직대 조와줘 집에 고모 채 东干了你们为他说说歌青春的江都我看看三个而不你们给不给给空间俺足够解决

지지 포파 시지메피 가슬로버트 미시 냠바소 쳐 네단드르 텐치 차트 멘주 샤고파티 신트 가친보요 바시 야 생린지 따티발레티 드니 데링거 진존효니 레친지 노데 차송지 차송 남아좀이 뒤따셈바 두지치시지 남아좀알라 뒤손도요나 드니 가초레 공거 고디시 비거 레친 셴발라 신존노와 가시시지 따좀아데무슈

0: longa zonkhon de kewan temdre shere thomba yu khosi khosi tele she lekhche tang gorme chene nga la porsu hami to yi mante naral kandak de ni cho ni hatse de hobo lang de lang te mo la sim ba yi ya
1: sachi hobo
0: jini ni chara lo chi thwa yi hamo hamo mor ni la pa Нам ге мая, не мата кое не мата, все сгасло куда
1: Косы, косы! Хне и тонр я урка сегни, малу чалан горса. Ты гнэнду, я не учу сирия.
0: Косы, хаму, чини чи саур зигта.
1: 和我妈请你去同安了和我妈肯定能够让我干的问题你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 원성진일이야. 원성진일. 산은 득습권이 열대인 듯득 득취권이 한숨 틀라지. 어디서 차서나 비해 요르제띠 멍하니와 난시 출락고
0: 말로니 신예놈 때렁스 한해동 진일간 총 때렁도 한해동 제비 혈진 때렁니 대신 대역소와 때렁도

바이 직신 에른 바 반드 영티신드 바르와나 아리야 소메타 도르치냔트 바르와나 텔레체피 할로그나 메친치 니오 바르디 할레위 차투 치그리야 아리야 메 칸도 카르포르테 에른 바르송지 아르티신 에른 바드치

0: 말로 니 희랑라 초지 뜨기 못해 등지한 남쓸거 박저디 쓰장라 얼굴시 방실진력 열디 실업득 대령 어디 쓰참치 저러서
1: 탕통자 어떻게 정리 이제 와치야
0: 득친도 정리 좀 빠시기 말이 망한 초지 샘노나 좀 빠시기 미르니르동 끝이 허위 정이 정리 망한 초지 샘치 득친데 스파르토 바이 니르동 끝이
2: 요로
0: 혼상가 망한 데서 참라 주식
2: 로소
3: 성체 아까 약천 당체제 하모 오셨다 혼성가 멍연다소 들란 뜨기잖아서
4: 그래요 들란 뜨기

개비 초소리야 개비 초소리 아찔 하모 디크른도 저삼동 개비 별초진 제월이야 어도르지 그노르치근도 비 산친도 잠랑나 렌트롱자이성 홀라칸친치 조리크 Putta shungwi rtanchi chimo shigiri Matsi na dikir tang javar Shkardik ramu tsishukkan zirdik ta kharwa no Terang chaksam dajin Nini mirgi chi zochintal Lika glabchi shigin

0: 당기 중년이 상하이로 인신 대왕아 시바니 로듄 시진핑기 속신나외 당 중앙기 상하이 총기를 진비 지내세시행 다제 상하이로 계집인 조타 무이즈 뇨송 거주 긴제디네제 시제찬의 준신바타 계지 천재 사르트기 대외 중시 시제찬의 착화 콜라시비 슈킨뉴바 사민시바르 슈크제신바 사르트 취콘기뉴바 균퇴왕토로 조신규 장장 천재 총타 지주 레고로 천재 사르트기 바르캠니에 양포 천재 사르트규타 슈회 뉴르세 바르캄파르 상하이티니 콜라시비 천재 큐소 제제추 펑림 듄제도 레비 유바타 게튼기 넘주 침보타 주신 침보 중국 준비 추세 토슈기 앙탕부 망부식 삼미체 바라 상하이로 튄신 유바시 벤조르 경유르 피게 조아탄 뒤송 상하이기 미마총기르 미마기 조준시바타 미마총기르 미마기 제도 인베 도시 계신 랑레단테 튠홍 약슈 티다 미마라 조바타 뷰리기 코줄라 데니 미마라 샴디 조유 디그닝바 사르수 제바니 디그 사간 조준시베 바르타 케니 리이완니 메도 동제 총기르 조준타 황포장 장부타 수조 허추위 장부직단 주직 교르규 제베 바라 상하이 총기르기 심주 더뷰 레가르덴니 망소기 카사구이도타 간에 심제 리구제기 내든 탁주 숙신제유 상하이 총기르 황부구 다부桥 충슝기 총시기 망소 갱구소로 뇽조르 하장 섬무도라 심난 가조르 양치무도 럽신기 뒤럽디르 소화계주 총비 나종은의 쇠남치와타 대기된바식 제도지주기유 저장 자신기 통민섬듀라밍니에 총기탄 총셉 냠지 폐기 딩섭 동규디 저장기 상하이탄 지두시에비 삼리더부르진니 지주 소르숨 시직젠기 뷰투 공비기 류사변항 냠슈 딩섭 지신유 니도 니쟁알로로 자신기 총셉기 총미 구주 초비 용법 고로 너지 시동 굽기 숨주수구신니 로니슈 증니 뒤머라 저장 신진기 앙탕보르니유 자신기 시균연기 소래기 지튼세진타 고르통주르 퇴직당아동래기니 개용기 응원튼 수준리리기 총길세제기 듄기 앙니슈낭수유 림지지나 예급진배 70개사르기 돕지 길에 충화 시 20주시 숨소비지니 개용기 서구진배 총길기 최다르 당변항 땜보르니유 중국중央 당기 롭자 예급 시진 롭린 천시비주진 슌바 홍샹화이 당윤 응업줄학삼니 당윤 통주로 직학삼파라 피계당 돕지르 신규 롱고 갸타 주명아 예 럽친기 양규 람비토 럽친기 등수 닝도기 니지호 중국 공제 당기 미마라 튠지타 니지제니 로규 디데 남구의 쇼비 미유기 모사라 직주 니튕항 되바타 중화 미래 얄랑바타 축부르 교원니 돕치르 교루에 럽친기 종규 종규 뒤럽사바라 럽친기 등수 닝도 타르베 동워라 니바르투 시진핑기 뒤럽사베 중국 개주 대표 지소 링로기 공부 제디 로셈 직지타 라소 되바타 삼류 전자 돕친 디제디 럽친기 라렌라 주브지 시바타 군디 동화 년개 듄투 텁주 치페바타 젠론 듄투 각도르 치케바 톡더 바르숨투 텁주기 덴슈 균교타 베게게 랑쇼 덴부진바 심슈 체명앙 균도라 카데 조바타 나바사바 뛰고 시된유 럽진기 등수 닝도 타르베 당니 뒤럽사베 중화이 서시 진비토 캡콘카라 총기 정신기 폐계 운교로 용신유 다제 중국 대니 변조지부로 점린기 앙니버라 댐보로 내버탄 무소 뉴송기 시균 고라시비 앙탕버림니 고라시비 변조로 반응 용교로 균투 꾸치 지신유 다제 중국 대니 사르드 뉴바치로 조 격슈 기변조로 말하기 최소 교화타 쇼크드 사르드 뉴바 고라시비 앙고발리뷰 다웨 함우닥진기 다웨 콜라르 수십 시번니 베터바닥진기 초딩도 주에 바라 계급 진비 락지 케진 카지 뉘마르 각도로 토비 랑게기 심주 사비 미네 돈포르타 콜라시비 사르투 소바 돕친 게난기 창보로 콜라시비 앙탕보 리뷰비 점린기 천세 돕된 계급 기초수 용료르 교신유 다시 중국으로 점미토 시균 치슈기 롭스 마라타 지소 겐송 마라 면주 말라제 준신비 미마망소기 톱소르타 대소로 대자소르심제 응아르베 체로타 응아르베 겐송된바 응아르베 균투토바 제종유 다제 중국디니 주진지소 고구인의 준신바타 로규정신기 고내 뒤미 위풍기 내뒤 탁주세유징 미마통주로 주필학삼 균용내 지소링로등급 전기 돕친 계급 조준제비 베트 믹빈쇼소 등규 제신유 罗爷当进步台阶出进去，讲究也能不差别多。俺最六七等数人都台别，俺为来过东华堂，同面三顿来就罗面吧，顾不得参加面吧节节的，特别贫穷给中间对不谈，特别七百活动三百多块。
1: 第一个来困难，比外难走。几个主席习近平去，我这里听着边角去电话音，边角担心军政啊批改用话军权起板。你把土，我这也不念过其他。我在几个不进组装起板，你把土，中国开酒店边停车皮，我在马拉康桥租过是电脑室。老我前去超过九个边过速路，收款卡谈提前卡去，我了兄弟见面。我在我前边叫来相对小区，作为每个土进入他乡前年，我在几个不进组装起板，你觉得什么事？山东烟台县江苏村镇采购公司信托，三十多年前，库尔狗出生三胎，得是三年之前去，为了去秋天水牛所必来，人地去新月。听我胸口天空偏盖了地面，你儿刚起步了，到头慢慢独自去刚年几个月。他家三年前，胸口天在给人堂温州的橄榄树，做的巧遇了古地丹莲，叫做胸口去立几天，吹不他。接不特别成绩最多的就是有事。山东省境省内矿皮有对外边去抗体采购建筑公司抗体两个部委部长选拔并欣然去。我是中康省堂去开往体第二抗体独特组织呢这一批他说我们为独自去抗体取得三对足够钱嘛些你们两个看法听我们自己全部是。第二烟台从吉尔去拉达这边叫做开矿去这一批打造我们唐古体验是绝不是。我前边叫你，我在梦溪人。我这里，我前边叫了去长泽市。这去不就习近平去？我前边叫来什么地区管不他？边叫他就说批给他，明码明做去国库管管。我这批呢，边叫了批图不他，我这点不中呢，边叫了点不用途，即留宿南岳。两个星期超过九个别过速路了，让给去。我在烈日供用了批给作业军权托不谈。我在天在你的心不从其所亲吧。学习官片人心你的心就是着心月。我在门外了念了几位官吏批决求救随即去桥头片前谈开车头面。他说现在骚扰他浪在脚过去我凭交通给这些国的同学系统牌忙都带念。新竹三比去门外东侧中途外，门里的开列正中地带，隔壁开矿呢做不谈，新松来隔壁谈，开列中间来隔壁这边，外边交通谈，杨家的外婆阿老交通批准谈，长坡的门东前面，官片外在拍摄谈，隔壁几路东角了，人地却不是。日卡区出不起人行去，外路水区去，要去去几些？隔几年，六个菜人啊，没了呢。蒙古独自去马内马尔东去了，确定是不是？农水部部长司仪司长选拔李南去，明年开列征询他从这去，电价跟诺兰没做切些，外边体温脱不了么些，头痛，电表失速，季节咳嗽，龙卷气就会远。明年春节扫队开列了，抗地摊一段蒙东去解决了，我看去一段特别长波气气拍了他。十三所转公司，我凭几个龙所级别级，几个满年过了七家啦，准确都不远，即算不是。就像过一年，中国南北停车进去，我才特别存大经验啦。我在烈日脚脚谈批改单位，归属开进时间时，龙进去超过九个八亿过速路了，让过去我在脚脚过一，举马接班顶石头着行不是？提个提醒。中国外康陕西省境沿南外康去，给村周围我在十区三队去做那天，牛在脚东去讨下不谈，看来去看个小别去，从此临近去周旭巴马地呢，门外苦狗谈，我苦狗聊天，过这些教育。明日外康陕西西安临潼区去，现在看来西去。中国外康临潼区沿南外康去年熬过了七松多浪阵去。我过了他，门外独自去聊个主意。公司提农团机构经理选拔王超义，聊去去了进不提。俺错了，我记错他，怕嫁给你个穷途进不他。俺错， ngujii za tangki gundo le chungwe ma nai gyu kyunggu la simze chi mu gub chungso si shibshi. Lo di xiar wotsu, ge sam zhu we ma zi kur gyu ti dian la ko chum dian bata. Chungwe chum zhe ko chu ni ga ji za cha ne tonyum chungwa. Mimang zhu gul ki ngujii za tang ngui ba chen na ji cha ne dian bu chungwa. Ge sam zhu we mimang zhu gul ki le gu mang tu chimbe na bu gyun tu chungwa. Mimang zhu gul di ni, nyo chong chuk zi tie pyo chuk chi tse mong tu chim buji. Rang ge ki nga ru we dim chuk dian bie, ngu se jik nam chi dui bie tie, nyo bu yang gyu ma chie par chuk ru ro chim buji. Ngu zi ni, ge kub ki di we zhen zui nyo bie chuk ji ke jing yin. Ngu zi ge kub dup jing zu gyong gyo su dong gyo, long zin ki chal gui zan nian na tong mar gui buji. Long zin ki chal gui jiong nga bie gu su lor. Rang ge ki, ngu zi bui tui kong bie la di ni, ngu zin bing jo la sham di shuwa tang, ge kub ki tup ju la sham di shuwa, mong zui pian di la sham di shuwa jie tang. Ngu zi le tuan ki ni de reng xin la di ni, ni de mie bie reng xin na zo la ka de jo ba. Ji zo reng lu ting rup jin ki ge kub dup qin, guo gui ne zu jun tang, Zhong Hua mi zhi lep qing ga ta la ki, Zhong Gui puk dun ngu yu lu yong qi.
0: Di gali guan ni bie bie ni zu, ring ni ni ge kub ki xi zi tang, ge kub ki tar gui tang zhe wa tam sab yu. 제기브로지 시진핑키 링네기 로봇 덴도 동화타 겐지 차도 고로와 닝도 체르키기 체지 조바 제제디 뒤모토 베준 체니 안주 뒤럽 디르 왕부에 링네 사바사르투 제바타 중화 미리기 팅럽 시베 조경 체구시 년도 낭유 시진핑키 링네 공비 세리다 튠베 조브지와 뒤럽 사베 링네 조경기 청송 사르투타 콤바 덴보 뼈바타 리균 진경타 링네기 순슈 럽도 개바 나위 시베탄 팅럽 시베 핀준 작단 세르베 지도 덴베 중리시 중화 이스시 침베토 대기 장유 뒤타 파동레 기회 시베기 착제 님부터 양대 주기 중화 이지 균용로 시바 다류롱고로 게난기 중규 나위 주양기 뒤삼지기 로규 시자르 시신 갭데 정신타 냐르사 정신 니가 덴베 주양 치직 치제 나위 주양기 양더 최화 중규 나위 주양라 시제 치바 시바디 중국 계급 버시캉도 냐자제유 다류 다원이베 발립드 계급 버시캉키 중화 인너슝타 니럽탄 팅럽기 비중을 보소 외비 버시 팁치 숨동 쉽게 학삼 냐자제부터 정지 최대 익제 쇼의 통주로 숨주 소주 학삼 냐자제유 버시 중국 계급 버시캉기 군지 류청 용기 다루니 롱아생기 차르괴 종합의 구조로 인비 안주 냐자기 레든 소테르미디 중화이 버시 균진기 레저 조준라 균퇴한 군디 당디에 짐든 강토 냐르사 제비 정시 튕궁 응아르베 표송 소수 동화타 정시 짐강타 정시 비주 강준디에 익상탄 최대 익제 티다 릭토바타 님규 토비 시된 선부식도 규로와 제규 인시 주의 버시 니도 니자솜 류다오 주바라 지켜 주지 시진핑 긴가지수 중국 계급 버시 강타 중국 로규 심주 강라 독심 나와타 Rigne Gyunzin Peke Ki Shumi Tsontoro Shubatan Chi Songxie Ke Xinyan Nawashi. Jikyab Chuchi Ki, Zhonghua Yi Rigne Gyunzin Tan Peke Dongbe Rigbe Shunglu Ke Xinyan Nguyen Netun La Seji Dingsab Gyunnyan Lugyu Ki Rigyun Zingyong Tan Tingrib La Wangwe Jixi Liu Zomzhi Chikui Xibe Turib Ki Bujra Chakyu. Xi Jinping Ki, Guo Zuxi Sabe To Rigne Tariye Tan Rigne Dobchi Gekab Zuchun Zhonghua Miri Ki Tingrib Xibe 组织接了母体官地东军的退入三边南极安全人类及联盟三八十个世纪总部时三八宋年西北军事结构明儿让给给人类天空西在前年三道中华团给用给人类永久批示的听西巴拉退三人心给重建开心托巴这就他没去说给各级人类吉林组织的空的电表安官地党话几次用给人类松中团日军进用给推梦门进二位定色的进去 江西省级九江重启的人类团龙天年镇与国区及局长宣布授权期。按照习近平给人类的广播落中级别编制的地区结构人类吉林九江同步组织了官地党委归属清部的计划前提，宣扬去大中南陆军人类中国图，云南建给文明人类学校中国图级别起步表达，文明人类学校给国策团办公对卡团，年准节制作前提。 地区人类给陆军人当团退入给孙秀亚帮我们抗度七星与继续不是人类你美丽给三百七天团日子你退入给同的营你都你自己留到中立吧了积极出去习近平给中国总体来的年底线索给促进足迹吧团 中国总部办事处以促进就业雇主在规托。

0: 허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기 공감사 샴런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젠 시구인 팅디 리젠기 낭튼 조니
6: 중국 당 우르수 퇴접 사베 초용기 특주 냠레 조데 조와 티웨 체시 토와타 티웨 덴바 티웨 듄규 토바 용치 군디 동구 시베 고르타
5: 중국 중감 남아 정신 송중의 군디 동웨 라린라 롭중 치린 유치비 고로
6: 직퇴 냠타르키 군디 초와디 중국 당 아프리카 지초 기증내 능 추나 초 비리 난키 구단타 남바 냠산 시베 고로
5: Senegal's Roger Chigan Jungu Menju Rukaki, Sanetigi Taju Kandu Gubi Goro.
6: FGK Wigu Tu, Gudi Chundela Loli Yabuchungu Goro.
5: Yremo Bungi, Amangi Gwendom Majuro Dundi Dang Yuji Shibatan. Arizong Dungi, Yrentan Chumu Dela Chung Yuji Shibi Gorso Yin.
6: Shamla Tindili Tengenang Twin Shibchanam Sienso.
5: Nyechara, Urzizong Dung Pujingi Jungu Gedun Samdina Yubatan. 中国一个米布尼退入三倍巧用给特区娘烈肉的日了他的空比跟这蓝托给蓝着样式明儿中国与这话题陆剧给退入亚学子那年有人给亲自在朝谈巧用给特区娘烈你个娘烈你片几个给个亲笔人之为别村对于巧你比这话电不谈跟着出自托话几个过年毕业当地给个亲笔这话三倍别村对于我的 塔罗尼，中国特区娘烈肉的这碗做呢，老孙就夸为老喜人了。中国亲自几个给，咱做娘烈亲一了明大过年，老二叔怎个夸为老喜感心？中国退了三杯，巧用给特区娘烈肉的这位邱在托一片叶军军特别呢，结果看给娘烈了，有谁冲这特别？
7: 年度2023年，俄罗斯的电讯网得了俄罗斯的阶段参战的话谈，苏联给拉普金结束盟主的第一个通年，龙结束后的签署协议，点阵结果的修不行。年度2023年，俄罗斯的电讯网得了俄罗斯的阶段参战的话谈，苏联给拉普金结束盟主的第一个通年，龙结束后的签署协议，点阵结果的修不行。年度2023年，俄罗斯的电讯网得了俄罗斯的阶段参战的话谈，苏联给拉普金结束盟主的第一个通年，龙结束后的签署协议，点阵结果的修不行。年度2023年，俄罗斯的电讯网得了俄罗斯的阶段参战的话谈，苏联给拉普金结束盟主的第一个通年，龙结束后的签署协议，点阵结果的修不行。年度2023年，俄罗斯的电讯网得了俄罗斯的阶段参战的话谈，苏联给拉普金结束盟主的第一个通年，龙结束后的签署协议，点阵
5: 추리 계획을 덤네 롱의 계주 코르의 천수 최고를 주부시 기금이 비접다기 8월 초기 기금 내년을 위해 점링기 파시스를 먹고 집에 먹추리 계획을 토바를 천수 주의 딤진 제고를 주부 티토니 점링 망진 이발의 계획을 톱기인기 기급 조타 냠지 계조 된자 린진 조기 균리 린진 기급 인빙은니 점리 망친 이발의 계획을 톱이 총재 송교타 점리 망친 이비 양타비 루규 다와 송균 집이 최선 댐보 강림원바 체규 니도 니생으로 중국다 오르스유 바라 튜진 구 미국비 시주 초용의 튼규 청와타 기금이 비민인 종어 뜻진기 추제 토로 숙진 침파 기업공 가기 위주 냠레르 군디 눈디 티브지 중니 기금이 비 시슝타 미마 라리아 니무 냠베 중유 지주초 니도 니스루 르다와 숨바라 중의 와라 자로 총기르타 티시 신진타 아디카 갸데 듄주 튼튼타 벤저로 송튼기 지시 신진타 아디 주장 카시 중군 지주 의규타 뒤규 서규타 우르스 부아르자 장부 모기 게르냠지 규기 산에 냠레 린진 헨조 중국 창샤르 서규타 우르스 강샤르 서규기 시슝와르기 냠레 오인랭가 티신 중원 자조타 시디 피게제 오인랭강기 산에 냠레 린진 헨조 김지 서규기 튜가 독제 람스소 레디 망고 주유바시 벤저로 총된 냠레 딩섭타 딘디 중네 미망기 데즈체로 당와디 야르등아비 하빈투 중원 짐초 급주바 섭경안고 추신 Nyedong Jubshilo Nesung, Gigab Nibyo Zobdaagi Chetunghuo, Zhongyun Jemzo Ti, Gigab Nibyo Waargi Rinpo Toshu Tan, Shigyun Chishu, Shukgin Chishu Jegi Lamsu Rengshingi Benjol Congdun Biri Chegol Kyurkyu. Talo Urusuro Gere Nyamjigi Chepo Chujugi Kele Sumgi Zam Jemdun Na Shubatan, Jemkuygi Gyanyunla Mingwichu Shedong Ngabgi Singyun. Haylongjian Xinjin, Congdun Guibi Lianzogi Chozo, Chenshi Jungi Ngozhu Chepara Xina, Jemdungi Shigyun Chirochimba Pyu, Gumdin Jemzo Gi Tosar Lakze Ta, Chishib Kiesar Gi, Kilegi Sungwe Durse, Gyaji Nishul Hazam Sini, 天在沙巴阿吉拉咱们几对托这么多切有几松不谈中国的家对俄罗斯接着娘们这边就是皮给不从对对面处于对面一连那一俄罗斯的中国娘们的体位那么监督去年从对江边娘们的天气谈扩制扩制给娘们的谈现在托为娘们的有人你给马脚接送就举着我有几松多 中国一个尼布片子金子一个七十英镑团团队出几天片子设备人心眼睛点边你个尼片给娘们了推木门一笔上去订阅中国从团队比贴着几笔成绩三十岁了些呢年度你就这样了中国大俄罗斯从团队文部了阿国的同志了年度你就等于中国新年罗松对马了阿国的同志了年度跟高国千不离给我谈 中国罗九州对马的俄罗斯从团绕地几个七折安唐部内部军权签约他留进的唐部内西北派的中国区二部从团俄罗斯团结的阿军的尼塔切瓦西等三季新部体推送了加州九股团成军团派的员琼马人罗松军团朗林塔吉都达的年可能是比最近马拉推库仓都当外地 明儿罗杰普有人拥有人中心预报团人民的你游览团普有人给推个三百的立票你们这也做定价连进连做给军力连进几个团跟着苦路为快乐时部几个千不是银币中国几个民币推木托快乐时部特区电力松军团以及这个蓝体外胸站团陆团个巧斯培建筑有了滚地动为跟着团连跟开心苦的心愿
0: 退步七站游览前呢中国与这位南美团电力罗丹局面这个开局铁站给我们团确一部特区娘们团确用给娘们的兄弟家为关爱人心体外将我们团的送愿那里到古巴的主席习近平给年度2023年上海娘们的增速给我措施快乐时部最近全国对那我团总统普京给中国朝内团被全国了别的家比如才有一些送不团 中国桥团团塘边吹得了南极拉里亚与对美的三个天灵听马南云美丽为空我国给给你们产生这个就这位期给三个被从队托总统普京给我中特区给你们来提东都干过团可能是被特区电力松军级别各自各电都去了有几松不行中国人在这给前期三大托边团
6: 我中在这天做给主席选拔汤博库里库阿姨我中特区给娘们来提库里时部电力松江骑兵各自都不休松有的心预报马斯库里时部最近你的心推过仓动着有了母体内规模贴不住日记松动阿在埃比耶日记所强松江局给托里姆新主把萨拉毛衣年限狂萨尔贵别切断接着谈林七个 中国师兄给金文那么人心松江了在推通前前年边角皮给他健康松江团结了几个月级送一不他况且同着谈周环所在其所恰松江拉苏康里头年推某某因被老准文把的前提怎么能了同着特别被存扩团前月级送一不行 萨拉莫伊埃在埃比耶测序年给及经文那么人心期激情忙部这月来团难说不谈这年冬假面你说增一乐了年这给错给经文那么人心期激情给重一出一空米切的昆明图参之情用月不行罗提了昆明年蒙德里瓦尔期可能是被经文那么人心期中心温素春强求年可能是被经文那么人心居更

0: 개치시게
1: 테네 련친 따라 세네게 세기 진부 당월 미드페 미왕 개보 메도 둠제낭토 참참토 펩쇼스토 따라 세기 담러 련치스 개기 싹베 노르세 탐제니 지미 군된 대기 방미 진부 당 개세 개세 지미 군된 라 주무시나 대달 방미 지미시 지 春年相送。

0: 라 할라스 반다 마초 마타가 도가 텐나가 짱아 지미 이군다가 나 말레가 튼주가 나가 빼가 나가 포장 가와가 나 봤음리 담바가 나 바로 라 할라스 반다 마토고 론주가 나 마카디 빼라가 찌가 나가 싸가 노짜가 남라 다버치 학바도 노부 권대고 중리야 지금 마치지 지부 근조도 담비나 딩게 까자과 지제 네바 신도 세모 포그리
1: 까신수
0: 轮起胆子了，
1: 老爷，我
0: 胖子给你们的得去修，
1: 老爷。

0: 할라스 발라마 타야발라가 초지가 라가 도바 다지가 조바서가 지삼 탄도 뉴르도 송로나
1: 께세 치미코디 초데 달라 너부구두구주 지모나로나 두지시
0: 가래 군두군주
1: 라오
0: 군두군주 디베 왕자 달라메 헤메 노부 가르고네 예 표초
1: 께세초 계세초 계세 계기갈라 너부구두구주 지모마나모이나 나조 타가 지모 신주유기 나바 미시타마 내 양기 좀내 미시룸도그네라 자주라리 사제세초
0: 아니
1: 게무게 기기 집어나오에 니에자디 퇴사 다리랑기 강글이 미집어 길이 요이 두지시 계세초네 달라 참니지고네 너부구들구주 집어나라나 두지시
0: 참슬아 다 세라

0: 진시 깨세초 달라 너무 구두고 중디 집번 나로나
1: 뒤초기 말이다
0: 토지시
1: 뒤초기 말이다
0: 토지시 토지시
2: 참슬아 심지에 탐지 동네를 껴배치 옆에 북한이 근처에서 포비이네 길이 노부디 길안을 펴줘
0: 계세초 도체나 계세초
2: 야 샤나나
0: 도체나 계세초
2: 참슬아 옆에 북 노부 진부 힘부이나 노부 타고 마세 길안을 쏘는 년가 치그리 재산은 니게 박스에 숨고살 계란다 군주 군주 깨물 수 있죠
0: 라까지지
3: 대참소 따라지기 내주 대타 지물 지신 개보로 년생 수배 마체 노부 제유티 자카티 인루 주변나 미왕 친부 꾸룽 상디 다니 나이게시 룽러 꾸네소 코니 케노 자라 징겐키 댄자시지 제법 내부 주교 갑흡

0: 진짜 나 진짜 이 생활에
1: 어찌 깨물어 붙이 겨라 이 마치나 바지 납치 시가 되나 달라 어찌
2: 이년래 너무 고요도에 구조디 긴제 재밀이야 대표 아용
3: 왜 제 다르들라 지난게 승배 가면 쿵다 룽고하다
1: 하하하하하 팔라 깨지 마지 말라 주도 마쳐봐 캐노 잘라 디바 가라 안개 미도라 지중아
0: 이 생활에 다 진짜 点着,
1: 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着点
0: 那就了，那就了。当年铺的可得钱来了，舍得什么下？啊，给不如不去。大钱呐，先不给徐你的姐姐，擦上金金就会对你好下。可是对你好下，就是的就是。免得上不他，谁就是送不下了呀？爹比呢？我吃个，我吃个就不打破什么下。给不如不去。大钱呐，落火鸡。落火鸡了呀。
2: 落中医啊！对对对对对，给不如不去。他吃了地界那马鞭子，见到扎了地捏了，你不可真打那个了。给不如不去，给不了吃的，吃不了最少活的。
1: 哪个的给不如不去，最少妹妹吃的给好胖呗哟。
0: 用啊，他吃那，他可吃住了。落。
4: 三天，轮班过去，他在七八年不久归路具体，给客了清汤，清着的清路归思维呢。给后，先把金水泥背土就被马车，各铁汤端地，带着进去，跟那他给是让了往外去，前面观点随便对说。

0: 지라니 요메
1: 올라서 아자 바라 제가 소화를 제 따라 제 가식 랑자 샤마 뷰니 유베 내 총계도 자리
0: 르실라 세야 윤노 다 나오쇼 두비야 윤노 다 켜쇼
2: 드리 세야 에메 두비야 에메 다
1: 제나 언니 대기야 단제
0: 하하하하하 아출라 지랑 국달라 르실라 그 세야 천노 자꾸 여벼 유수 월다
2: 디제 스흐메
1: 제나
2: 계란이게 엽사

0: 들어 구슬 두잖아. 아, 너 이제 나와상구라네. 요새 포장도 된지 주로나.
1: 왜, 시험이야, 슈니?
2: 저유!
1: 마대지, 슈시!
2: 가시수!
0: 내 가짜가 여봐 팔로이
3: 며칠 하샤리를 준비해 다자매들
4: 양부치 양도 줄어나
0: 짐이 그때 침다 깨버리 캐라도 둘을 하샤리야 누구냐가 누구야 요 말이
3: 몰라 몰라 니란 동생 니네 말라
0: 니세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kang jong zhuo ling
1: kang jong zhuo ling
2: sen na ba cuo fa mei ju zhen ni pue ge mang zhe ri ne ki chu zhe ke jin xi yin la mang zuo ji san bie ri ne ge nang dun ke jin xi gen yin ni wei lu xian nang zhong hui pi jun su jun ri ne jun zhen ta bie dong hui dürab sarbe kumzhe tang du ni lamu gyu zhe kongbi targe shuksin chungwa tang lamu chokwa mangu shi gi chep yun yang lar su chung ni ji zuo ring lu gi ring ne targe qinpo tang kongbi qinpo yung wei nang shu yu lesa zhou lan gyu zhe lu zhara du long bian tian wen zhu la gi chep yun gi meng xi ya bu tang ri xiong gi sam lu kong zhen bu de ni lamu gyu zhe jun zhen tang tarbi ki tuo me sam bin lang lian qi xin yu Ti rin ki kang zhong zhong lin li cen nang. Kar di ni, xie di par gi lam yu gyun zin ba xie ba. Ben dian wan zhu la tang, zhong lin xie ba di xiu yin.
3: Gai wan dian wan zhu la gong gam san.
4: Gong gam san gina.
3: Da ngang zhu pyo gi lam yu gyu zi di la ni, gu gyu yu rin dian ba tang, ji ki mang zhuo ki meng xie ha zhang, dian ba yu bi gyu zi di ni zhira wa.
4: Tak ta zhi gina.
3: Da gian la rin yu na xiu nang lam yu gyu zi di la, lop zhong na ye din zhe, kaka zhan nian na gu zhu yin na.
4: Da ngang, ji sa sa sa rang chen na, Dunlong riba gina, dunlong ri. Dunlong di jin, da di xa qiu qie, ane mar chong de, tsume chong zun na ri. Nga da tu yu, dunlong bandi wanzhu saka qi wari. Xin ya, tanda, banchu lamu zobe na la, lamu yu zhe kye jing ke, bandi wanzhu la yor riba, mi mang buji ki bin hoa zhuri. Nga nyi nga lo, gila ni, mi zi ji lamu yu zhe la din zhi, lop zhu na, xiong lu din na ga yor. Nga ya lamu yu zhe la ka xin qie, chung du ne zhi zhi yu denge sun za, mang buji ki di noa zhu du ba. Da wang la nga, du long bandi wang zhu qie. Nga, qing tong gup jie gop jie lo li ya, nga su da zi lamu yu dao ka ki tso ba ji dan zhi zhi qie. Nga di ne xie lop zhong xie gu xie tso bi yin. Da pe zi di du nga, lo juk sum ne ju xi ye me ting zhi jing yin. Gong ka ji li ya, da a zi lamu yu dao ka tso ba ji la ba xiu qie. Da nga zhu chong zhu de ya, da du long tsume lamu tso ba. Lop qie na du long yu, ba ngon bo jumu long gu lop zhi. Nga de ya xiu qie. Lo chuk sum tinte chi ne che, ane Adilamyo doga le ya tri tri da lo chung che ya go tsubre ke la.
3: Nga sita nga zi chung zi na lo jik lamu tsoko tinte chi yu di za ne jik yu ze di da tri waj yung ye di kukab di che re che horba.
4: La wong ke la, da nga zi chung zi na lo le ya lamu tsoko yuwa di mikse ke chu kare yuwa le besi na. Che nga da di le ya peti kare nengi kuyu zensi kuyu che lo chung shi si la mu kuba ngam ngam shuk shuk bu dung zu le ya Adilamyo doga la ka xin da ngam ngam shuk shuk Adilamyo doga rung xin ki xie yuwa ya da lenji ki kuyu di yuwa le ya di sun za nga le lo chuk sum za pa zhu du re jik Adilamyo doga la desi ka xin yuwa ka xin yuwa zamba sa nam da desi desi tang xin ke te te chup xin ke din zhe ki da kurang lo chung ku kuyu di da ga rang kuyu ku di zhi nga zu zobe nang cha xa bi ne mi jik tsam tsam mi ma tun ane mi ma tang pe ka nga che du da ga chung zu ku re na lo ne Ya dam cho cho zhap si. Pe jik zomu sabu du cho cho zhap. Da di diri xia Adilamyo doga ki mang chui ki mang shi tenpo yu ya da. Rin nye ki kuyu di ya gu shi gu yu che. Du chi che nga ho kuyu tenri ji ki shu kien che che Adilamyo doga soba shu gu re. Da ri la.
3: Ta wo yin na kio rang Adilamyo gyu zi di la ga xin da tenri ji gu di zane. Soba di na shu yu ro.
4: La ri la ri.
3: Yin na ya lo zhong yu su chi di zane. Da nga zi Adilamyo gyu zi di ni. Ya wo ni ting po ka wa tenri ka wo ra ji gu ro.
4: La ri la ri.
3: Tam kio rang lo zhong. Na wa na lo le, jiki ka ngay kandze che, zanzo zi zolo tina ki jiki kese zanzo kandze na ya.
4: Na wang da, tangi shubha nang xin rin ne da, gyu zi kandze jimbi ne, da ka xin siya da thongmya nguan zu che. Da me nga de gabu yu che ba zam jing ya me zhum zhe pyu tu chungwa dinde, tobe nge ba yo ma riba. Da jing na kare nyam nyong da, chen tengi kiwe xin yin ten gu gu yo re. Di yin za, ngan zu de, zo, ngan zu lamu zo ba de che na wu tu ne yu den jo re. Tene, nga Adilamyo doga tsokpa de shuwa dan chep jik la nga zo Adilamyo doga ka tsokpa de ba ngonpo lo la larso che je shung sarpa chimin gun den dan shu gen no san dan den zo sarpa ya ani kerso che je chongda chepe kub dire di son zan an titiw inpe nipe gunga dawa jik zi dinde chi nga kura nang da ga yin nele tsu lo ka de je chong zun na la de je tsokpe ge nimdo de je na le pa lo ya yo ma re lop chong che je da din zhe ka kuyu je go le ya ani rang xin ki karin pa san na jing na meng shi tenpo yo ya. Nyi na gup di du ngan zu chong zu na lo le ya da Adilamyo doga ki gyu zi khe pa jeson ma bu shu yo re. Tante nge gen la cha xa bi ne tanda rang gyong chong rin pe Adilamyo doga ki gyun zin pa gen la bu zi la re. Ta na xin ngan zu gi gen kong ma di Adilamyo doga dan 지 용거 진행을 하장기 개보여 봐. 개님들이랑 숨게 지오리. 뭐 더 고난바니 고드네. 안에 찍는 가시 요리 니는 배 후다 바다로 좀 쉬. 다 조언한 거 조언 흉을 주는 지야. 단 한번 써야 돼. 처비인도 좀 받고 남다 당신 벌다 잡지 지게 지금인도 고다리 낭사 잡고 낭세기 흉게 고네 고도 미네 자지 이내리 담네 이내리 편중기 지 에 최고 가인의 대조배 유니시부터 고도와 한 된절이 연락 좀 후다 받아 쉬지. 다 단다 임배는다 아직라면 들어가서야 돼 항상 양의 배달이 내 자침부 땡서부 학벌도 티나로 미리령이 개주된바 망부순자 다디 지금 남산 타세와단 티도부 된제도 용군민도대 대지다 제주유야지 책동급제 급주 곱제론에 이제 단다 발도다 참 마셔봐다 데리야 지지치야 데리 롬종치야 지유기 게름 용화지는 건지 쉬야 소수인의 제바치야 다가는 실로 좀 후다바다 제베레데 다둥다디 오늘 다 디도선 티디도선 텐제드링에 상마 유유스야지다 오늘 쉬외 법범인도 다 디도네 오늘 아질라면 되가고 주제디 그제 주부인의 대점기 띵나로나 그제 주부인의 대점기 계정에서 되죠 다 디도스 제 쉬하게 다자원이네 민도 이나양다 아질라면 되가고 숨로다 랑랭골 로존치야라 진나 조아유라 참 자원이네 시그메 배 모두 개념 영화 전에 로정 씨 소소 배준 씨 오도스 이제 단답하고 로니 씨 잡지 계속이다.
3: 내가 거기 가서 화면기 교재 기나로 중에 뭐 오징면에 샤샤베 있는다. 차도인 교재 딘지네 소소 공부해서 그런데 뭐 요금이도 와.
4: 라온 라온
3: 아니 제가 이제 차도인기 나에 되네 단다 다시 배신로에 야 찍기 로정하지 김주기 남주인의 뭐 오시되나
4: 라온
3: 아니 제가 이 부유디 로고야디 결론으로 되게 늘어지면은
4: 표현이네 망체 학벌도 수준이네 망추가 남바 내지 다 망추가 남바 내버디 기전 치주지 가려요래서는 망조를야 다 셰프 주비야다 망조가 남상 당린치야 지다 또나 망조가 삼베리네 고고 남상 공토야 디 기전 신부도 다이나 망추를야 다 엄마네 이나 망체 리베션로 다 이기다 된제가 망시 되서 매봐 된제 매도 잠바 아리네디 망체 가르도서 락린다 칸에 칼을 쥐었다. 년에 년도 쥐어봐도 망주 그린에 몸도 중후정신이 돈에 롭정 치아민도 봐. 다 대매도 잠바. 당냐 삼로를 지어야 돼. 근데 계속 망주 그 주제다. 랑링 캐버든지 망부도. 다 이내 코난버츠 리베션으로다. 하버도 이게 되지. 제로도 시라 매비인도. 안 코난주 간신베리네 이도로 막 꿰모도지. 다 이도로 꿰모도도 미미지네 미다바레 남시가 다 코난주 공부조르도. 이제 네디베디 냠친지. 다들 제지도 잠만 망절로 예배 교제 계절이네 계절 망보치기 그러한게 간신받이 말럽 디마도베 이도로 막고 모두자 아니네 망지 미지 좀바다 리네 망보지 말라죠 디강에데 체자 오 다다 아질라면 되가데 단다 망절로 망시 된보다 쉽지 요리데 이나고 이도로 법이야다 하버도 슈노랑신게 돈에 로젠티야 남네 마 좀도베 이나 로주원 넘버조로 유주치도 카푸시부지 요사리 삼지 삼모든데르지 코제 신의 아들하면 되고 흉노인네리 라레인네리 송지기토네 진의 심주지야레 니는 로브존지야레 신의 가레스나 잠취되야레 오다 딘제 삼로데 코야 딘제지 코소 딘제지 코소 심마도 망주진의 망부죠 내던게 권도시 능신 배에 나도네 나도주 간자면야 견고 망부죠 공부조도 되잖아 아니네디 배디 체진지 너 강에디 체기도 디손장 알아 어떻게 굴로 잡도 도스 코송게나 라온
2: 타키랑기 심주기 차례지 딘데스 나용도 전에 간주나 쉔츠 로브존도 이니 팅랩기 로존 용단 능신 다 수준기 라미 교제디 로존 체기 고급 딘데스 토비 허라바
4: 라온 라온게
2: 아니 간주 딘에 라미 교제디 타르베 땅에 테라 로브지 선조지 컨데는 기나
4: 라온 땅에 아질하면 도가기 땅마이나 도가기 지 슝진게스가지 당군데 전에 슝진게스네디 도가기 데르바다 시주세기 남다르게 좀지르바 다 된조 임바이나 변한 좀 낭사면 본 자세 패서 된조 임바는 고 좀지 있는 남바 여반마도 대가디 컨디스 첩고미 인제기 슝루스게 요마 다 망주 그 초바카 가지고 올선 대가 딜레 때지 아니 가림 바스는 미 글로코야 이네 카네시아 이네 땅야 이네 트비아 디 라링카나 다 투고 참 부시부 요레 다 디네 디샤게지 로솔로브지기 담남스네 미도 야메나지 로충원 넘버처럼 마 규주시도 잠바 라게주고 지금 미도 那帮人呀，我说不定老在能行吃一件，我就学过多。地学都怎么？俺爷年冬家没，你说旁边老了呀，俺就他们调下了就别过，老些别么这边年纪些个，他调下伊拉俺做吃些，上路的吃。地吃些俺吃的吃些，真正那里呀，他们今年就吃不赢。地都怎么？俺看做南山，当然吃的不，南山咸的不，江浙贵呀，吃我吃点咸的呢。过老地地就酱油了吧？那调下个伊拉俺是调别那个做调下。

0: 주쟁에는 또 짐바스는 가래 루카와스는 가래 셰슈바스는 가래 셰게바스는 가래 르모와스는 가래 대다리리로 소수 개주 가래요래 아즈라면 도가 락랭강이야 대다 근데 근데 승진 지금 모두 수슈노 달랑에 송지체 나래 임베네 응우스마 남다다 이네리 트비아 이네리 르모도야 이네리 에지 도진다 이네리 또 중에서 슈노 달랑에 송지치도 오늘 또 단대기 미션제 만보지 직폭에 코도 생겐데 전부 있나 차지하고 제 남산남사 시행 것도 와 당가만 안 소중 좀 가는 지금 들어 보던 데 요래 얘기만 심바체 가고 싶어 요래 전두 당게 싶어 요래 나 단대든 제 말이야 먼저 거기 장안 대부 수업이 있는 군수 배들 남산남사 시행 도야게 때 계산 싶어도 진짜 뭐 이제 제 당보 아지라면 되어가라 주배고 로사 배무지 배인지디 티비니 티티 다디 이도 자미 뉴스쟁에로 농수 버전 준비 세브리 다 디 파라리아 녜야 로데데티 능굴로 롭젠티 로데데티 능굴로 롭젠티 다르게 제임베네데 졸라 주젤로 젠나 아질라면 되고 쇼노데 롭젠티 거리 다 디나로 야 롭젠티 인도 카니 티기유 보고 중중데 임베이나 뭐였어 베남다 땅다 쳇다 디란다 다 변절로 붙이면지 규제 생각이 지 로마다 심주 로마다 아 다섯 개월 롭제야 지 규제 생각 로마다 다가나 진지도 간게 미 닮아든데 여러 봐 신뢰들 가보친 게 된소리야 배 흉롱 코라 롭센티지 난다디 대화를 주고 나가라 한치지 흉롱 코라가 내 롭센티 참남다 단다 롭세지 부구리야 양 흉롱 롭센티는 대해서 참보 연구민도 와 락랜딩 엘리티 콜로 전화리서 클리르 흉롱 티요 다 개번 남보 저로 그 흉롱 디린다시 캐주시 락랜 남산 주죠 오딘데 젤로 젠티지 에 다 다파 롭디 디란 체능이 팀은 숨 치비 아니 대화기 딘데기 롭젠 챔버든 데이베나 다 가망 붙이브리 한 다음에 이제 한 참정에 망출은 거서 마친지 대화 초박하나 망주고 초박여로 봐 아직라면 대화 초박하나리 예 롭디디마 치기 치도야 콘조야 고도 사업진 이용게 콘조 다도 뭐 뺏대 랑레리야 주범에 봐 용벌 봐 야 야종기 지 르네루 주이네리 캐주인들이 된소 대장게 양 가르서 용음해 봐 대어 봐. 근데 뭐 저지도 어 당에 지야 돼. 근데 이버자도 진단도 쉽진 두게. 근데 이 장에 다니 시에 통면 전에 가지라면 되고 하고 죽고디 님아 줄로 진지 티질 한번 쳐 봐. 가게한다. 근데 가신 징계로 루스 줄로 진지도 군조 남살람산 고도세요. 기전 침부 쉽도. 라온라 근데 이 장게라. 응.
1: 계란에는 신은이 중대인가 좋다. 수준기 플라메기디 롭존지다데 제제 다르치나 버와
0: 알레지 알레지
1: 아다 계란기 다 소소기 로마기 냠열 된제야 루지나 사바르지 사드나 버와
0: 라온라
1: 다 디니기 발레가 즈지 송제스로지네 견제나 이거나
0: 라온다 디 딘제리샤 나라란 체비나 다 아질라면 되가기 소베나라 원소랑 차드윤 체제 로 슈즈시 대비 다 디네 나라 삼모 카르코소스 오다 나라 수준 리네라 가보요리 다 라랭간이야 주야 대지용구도데 슝노간에 대장 용차기 시제 원소 대사마 용제 대역의 견라디데 마음을 군들라 자제 아망수 리네 단디 잡종기 시슝다 디젤이야 후다 바다 로존체 디로존체 바다 첩식도 게이 이네리 수준 리네 이네리 정신기 가보르지 리제 클리 클리리야 롭젠티야 담담 담베이 디단제 nge lasu tungal lobje na lo ya lobje ti je lo jung ni zhi de da di nga le ya da ka re ge zhen zhun su se na jing de xiao ji le ya ye yi da meng xi xi zhi zhen ge zhen ge xiao ji ne su su kan xin bu de ma lobje ti ge ti ge ti ge ji de da ka re xin su se na su jun ge jing ne di ting re gu lob su lob ti ge tan lam da song ji che je me le ju ju xia tan lam ji yo ba da de long ne nga jong da xi bu ji tao su lobje ti be yam yong di ga le ya an ju zhe xiong lu di song ji ji de de ji yan xin da da 택즈맨자 캐주얼이 된구도 라옹게나 근데 캐주얼이도라
2: 제로 체통급제 급주급제로 겸물론게 함에 처균 랑린 치비에 뒤론 초면 함어 초비에 처균 라수 치비에 가세 뒤이마리 급디레 로초숨 랄리비에 반대 원주라 함어 초바 테르 슈바타 콘게 남다르 동다타 류기 등답소 멍시 시자네 고주디 수균 함에 처제 차츠브라 로종난유 다자 電電溫住拉起,插頓幾蒙西亞不騰,日雄起三六空戰不的年,連薩祖蘭舉在羅達哈,他們舉在軍前堂,他別起,他們頂巴拉林南新月情。插頓堂,羅帝幾藍年,康秀薩托,他們舉在起順秀,飄羅南新月。
3: 직群草別都寫電報做。
4: 양균 冷不撒巴란 베베균

Sekalengge gong kamsa, tanda lingge ne sengu tsubi le zendini, zhungyan lungchin nyinchin zikyo plegung, pyoge lungchin ki, jidun tsokbi ndu shi tenpo rinzo, gyangyu lengbu sabaran bebe gyo jibi chidi le zendini. Ngoyal ya lingge ne, gundu pyonchon le yugur tu gyo bi, gyam ngu gi nyamshu da sunshu shibati sendin gishin. Kangchong sa tu ngo tsar ki chukbi rizhu ta, tu mu ma yinbi mi chu zhini ki, pyonchong di ni, min nam ki lo ka cho si, yu gor ki ne cho chi tu kyor kyun. Lo re dawa thangbo ne sungpa par ni, pyonchong ki gun tu yin xing. Sa tu nam si chang ar chi we, mi mang bu si gup ti tu, pyonchong sun zho war si na chi xing. Ta cha, ne zui lan gyung to chung yu pa di. Ta lu tu zi thangbo ro, pyonchong ki, gyanan ki yugur wa mi tin, chi chukki churku ta somdong somgi le nilin shubo ti, tu zung ta durna, gyaji somju yin parwa ta. Pyonchong ki gaba zinbin zinchong kuy niki chukji ki, yugur wa nilin shu si, gyaji somju so som ta chengchong dun ye parwa ta. Xiong lam ton jimju gyanjin chi ci, tu zung le gyaji zung ni ta chengchong som parwa. Mang ju kachu gin jubu wanjin chi ci, mi tin, chi gyada gubju kwa som ta. Xiedong simpo ti, tu zung le gyaji zung ni ta cheng zung ni paru yuwa xin. Gyundo tida, kaan le chungwa yin nam xin na, sargubi zengzi ta, dakshib qirin nyong zoro samu chungwa ti, tini mi le tu yu. Mi ni tuengi nu shu chu gi gyu yin kye jin ta, tak ju reng xin denbi dop shu xin xin. Mi nam gi, bai zun le dian ni xin ji kasab ta kye se che pa gyu, pion zung gi gyundu gi yu gor chomra ra, gyundu nga meng xin denbu ding di, yu gor wa tiwe ma wa pion zung la yung war yi wang gu yu. Kheng ri zemun niu yu ta, la si chum xiong gi, chang a mo po pa ka. Lu le pyo jie kyu ne bar ling tian chi so, gun du pyon jiong su yu gor chi bi yi wan chok xiu ti, mi ti wei ma wei xie zor ta nyong zor chi xin yu. Pyon jiong su gun du yu gor chi xiu qi rong zho wei gyu yin ni, pye ye ge nyam xiu jik du chi bi yin la, sar du ge sun xiu pye wei yang xin. Pyo xi wei jin zui ma dang kong, chong yu si lin ta, si zhuan yang a ni. Lhasara, pandu tsuwa tingzi chibara, lopchi ne lochi par gui giyo. Dilu ni, pyo si we jingzhu ta ne lo dunju duenga kwarwe lo yin xin. Tuyudong lo ju ra ka xe na, longa tong gi chong ge ngun gyur chong yu. Ge yung gi xiong lam xiar tong tu bi zong zong juk xu di, me do zong ti, ta ja yu gur wa gyo ma we sa xe si do gyur yu. Dawa sung bi ci juk ji ni, di gi gi loka da jin si bi, ring ni yu gur, chi chu me gur ti, loka me gur n bop zu sung jo wa ta. Yu gur we, aji lhamu chong zu tang bu si bar gyu di, lhamu chep xiong la da wa ta, gor xie chep so nyam li chi yu. Nin ji gi nyong ru ti da, yang wen da dar pi wen jim ju gi de gyur dan ka chi de me. Cho bu xiong lam ta, chun bu xiong lam, cho bu jang lam ji, xia ju tu ba ta, gya dar da jin gi me gur sa dur gyu ba. Kalam gyalhazam genyon sanay kaadu shiartong tupa. Xiong lam ta jaglam kachu che chok sum shiji chengin jimjui malaki pionchong dun zhongon chibara ngarwe dabdi junyu. Jimjui kwanay ma chibara pionchong ki lukshu ta chintong chukho duan so yugur liri pyeke la gwenye ki mengxin jigui te lo xe rin la namsa lawa dun yuwa dabi pukyur chungyu. Tini mirab ka xe ki pyo kyu gen zhe ge nying dop tarbi dang ni, mu tu mbe tup che bin zhe bu ta. Ge yung mi man gi, pyon chung gen zog zhun le rog gyur shuk chin che bi pye ge ge nyam shu ha jang chen bu shi gyan yin xin. Rang ge chi tso rinu lam nu gi, dop shu jik zhe ge tuan jin zhu bi, ge zhe ngwe se tue bu le chung wa shi gyan xin. Rang ngwe ge cha gen le su dang ni, xian wang ti, reng gui dun gyu wara, nun ding ge si xiong ta, nun ding ge chom zhi ni gi nyam du xiong nu gya gui. Pyonchong gi, nye dong jop kye loro, gundu pyonchong su yugur chibar gundi dongwe si ju dunpa di. Ayi rinpin zinchong kuy du basa nyomu guba ta, zhungan ka ji rinkong kebu chiba. Zhugi ta kandru gi rinkong joba, yugur nilin chobara chaga joba chi gi sikyong si ju rib ta ribu dunyu. Pyonchong lop chin, benchur ta todam lop lingi simju lingwa para. Gundu pyonchong su yugur chibi si ju lagdar che chun. Pyonchong gen zhungan to lori de chanyum mi dui zi gyaji zhung ni tor chin bata, yu gor lang gor jiu zi gyaji job ge tor chin yu. Yu gor ni mi nam gi zidung denbi cwa ra rinmyun chi bi cun zu xi xin. Yu gor liri gi rin tan nyam ju zhu rin tan sar du chi gu.
뉴로 시신 유고르기 냠뇨 냠주다 캡데동규 티 니르신 군두 편정수 유고르 치바 디다 치비 로그램 첨부시도 교류 간에 타주다 뇽르 리그수다니 니르신 피겐조의 유고르니 군두 편정수 유고르 치바라 티웨 거스토비 춤제시시 솔로민단와니 군두 편정수 유고르 치급기 간에 지도 교류 타제 규림 시브르 솔론 덴바타 솔론 베위 유고르 티 편종기 징네 유고르 기 카조 사바타 밍창 사바른 규르신 휴 초바미 나도 야메 추신비 편종 로가 총원기라 나가르 제종 포모 윤준 젠종 규기 솔론 섬뉴 서지소 짐부 미괴 바라 솔론 업스 되바 티 군두 편종소 유고르 치베 간에스 휴 중국도 넘기 편종소 눔뉴 서지 니길하잠 퇴바주니 군대 편정소 유고르 치바라 더디 티웨마와 준유바시 낭둔카니바 치비 렌기 니니 옌지타 겹주 켜용을 켜바 대한 총회 일이 차바르토 니주비와르 시나 다와시비 치이 줄군니 총회 신지 최대 대단 원령가 내내 주비와라 신지 대용기 치비 렌기 니니 겹주기 추제타 대단은 겐리 치비 뉴바 나르웨 체로 동치 신지 최대 대단 원령가 기 니도니 서루로니 니도니 삽게 르파라 총회 신진기 치비 렌기 니니 예시르 겹주 레든기 차주 추시 잠바티 신제 대용기 로접게 민기 치빌 헨기니니 짐부타 직게웨 예시르 겹주기 레드 초용의 규지 체신 녜도 니스압게 로르립디 신제 대용의 켜비 치빌 헨기니니 예시르 타 겹주기 푸벤 람즈 주디 겹주기 레츠타 멘주기 뷰체 균튜가 토르다니 네시포비 치비 김장기 쿠부 양도 덴티도 유인바시 人民 내다 면주 티 시림네 통매 딱제타 종진비 갸르제 총결진비 냉운진바 신진진비 겹주제 진부시 人民 예시르 겹주 말아주디 멍시 면주 최대 직실디네 로축 파르기 치바라 예시르 체규리 참마르 예시르 토바 체규타 종진비 맹강기 로축 연기 치바라 예시르타 티신 통매 딱제 덕시 인지 갸시르 칭겐 구교 내시된기 총위 치바 투도토 신진진비 믹수 맹강토 첸덴 겹주 치바라 기규 제시 락젠데 교르테 신진 표면타 치비 맹강 티 신진티 용기 치비 렌기니니 예시르 딱세기 믹수 소총 지시르 된기 치디 치레진기 예시르 봉칸 주지 유칭 차고윤 겐리타 믹수 겹주기 념구 람스 주니 신진 미망 맹강타 신진 표면타 치비 맹강 신진 닝타 차진이기 치레 맹강 시안 짐주롭친기 쇼르도 맹강 탕보 총회 맹강 총회 롭친기 쇼르도 맹강 총회 갸잠마부 맹강지 신진 짐비 믹주 맹강 축된기 치디 사공 체지 따른 겐잔라디 신진 태용기 총결타 종타 추카기 예시르 겹주 레둥긴 겐코르교타 맹가 기회 직전 망부 렌좀 내제 체디 닌습 체와타 제주가와 뉴진 체와지기 니시 면주 눈딘 토바 체교시 시주긴 겐린티 마디 초의 겐린타 믹스의 강의 유바 원부 균진소 강의 유비 치비 초지르 미니 멍시타 면주 겐주 원부 균진 냠지 렌조소 대전타 정규안 지투 체디 로교 멍위 지슈 체와 체바타 유신도 면주 체빈 조송 지슈기 규림 첸텐도 동화 카데 로교르 신진타 총기르타 지빈 기룹 전주를 념규 체니 면주타 초와르 로교르 체세규타 서규카 지기 심캄 디단기 체듄타 시약주 체지기 디단 라르소 롭종을 갸브규르소 렌자르 시엡슈 줍규인 바시 샴르슈아게 낭드윈 카 숨부디카레스나 징니 튜레엔 짐초 니라 징니 시규 장단 원십디시 다옹아베 치 니슈 치기니네 나니 바라 중국 신진 기지 징니 튜레엔 짐초 금 니슈 쩨니 바 신진 기지 촉점디네 소싱 표란 용종 기존의 징니 켈레 십주 시주기 청진 촘제타 켄덴 삼구소 촘제 망부 켈디

0: 이게 쇼응이 통주로 숨주 소주 라삼 냐사 제겨버지 중국 계급 버시 관계 군지 류청 용기 다루니 롱아 생기 차르크 종합의 구조로 인비 만주 냐르사기 레든 소테르미디 중화이 버시 군진기 레저 조준라 군퇴왕 군디 당디에 짐든 강토 냐르사 제비 정시 튕쿵 응아르베 표숨 소수 동화타 정시 짐강타 정시 비주 강준디에 이상탄 세대 이제 대다 렉토바타 님규 토피 시대 선부식도 주로와 제규 인시 주의버시 니도 니자솜 류다오 주바라 지켜주지 시진핑 긴가 지수 중국 계급 버시 강타 중국 로규 심주 강라 독심 나와타 인내 균지 폐계 기슈미 총도로 쇼바단지 송시의 계신야 나와시 지켜주지 이 중화이 인내 균진타 폐계 동비 리베 슝로 계진타 무유 내튼라 세제 딩섭 균니 로규기 리균 진중타 팅럽라왕웨 지지류 종지치구 시비 퇴럽기 뷰저차규 시진핑기 고组织 사베토 人类塔里耶堂 人类多普奇 계급组织 中华美利基 停留西北 组织界了母体关帝东军尼 停留西北南基 安全人类基联根萨巴西日记松不西 三万宋尼 西北军籍结构 明儿让给给 人类天空 西在前年赛道中华堂 给用给 人类永久西北的听西巴拉 推上人心给重建开心托巴 这就他没去说 계급기 人类基联组织了 공덕电表安规的党话 지소용기 링의 송경타 리균 진경기 투몽은진 응아르베 딩섭도 진유 江西省级 九江총기를 링내탄 롱티년지 유고를 주기 주장选拔 시전기 안주 시진핑기 링내기 공부 롭종 제배 편제디 지주 계급 링내지린 九江同부组织了 군地동부의 归属 친부를 교화 제디 巡洋区 大中郎 로규 링내 총괴토 규남间기 문민 링내 수사 총괴도 교배 지구배화타 무미 링내 슈샤기 고첩타 방공 되가르타 냐준제 직조 진리 지주 링내기 로규 신당타 뒤럽기 순수 야봉 문 강도 치신 유지주 유부시 링내니 미리기 삼비 시대타 릭제니 뒤럽기 통도인 니도 니즉지류 도 중니 바라 지켜주지 시진핑기 중국 종지 레리 냠지 현소기 속친 죽지바타 중국 종법부 튼소기 속친 주배 구조 제괴토 송시에 계신앙니 미망의 중화타 미망기 체토 미망라 왕와제니 지소링루 직제기 자외 랑조인라 지소링루기 직제 타르게 공비동부에 구이주 내사양 인시 민주낭유 시진핑기 갸지 직제리 등비 미망 대화라 제비 사르솜기 체드윈 타경제니 미망기 직내 구역 공화타 미망기 300도표 7동부에 비중 3주 TV망와 사르솜제디 직제기 미도나야 남야 미망기 체토 시에바라 체구이시 송규 갸지 릭제 레드윈비에 퇴럽라 시수부타 미마추 자와조디 삼로 띵스부타 규제 지르순파 직수뷰 탁부제기 표중 삼추까지 등유 탈로 등비에 롱예년진 삼추 모라라 표외 지이 제부타 미나 조 시부니에 샤브주 뒤가라 모장 코나 유 제부타 강치 말비 밀람 시비에 고르규 첩둔 시세 뇽도 시미에 수규기 낭둔타 퇴럽기 념시 현도 때문에 릭제기 잠취 세자 망부퇴부타 직례직 모사를 치워중유 니샤라 산시신진 유림총기를 흥산주 한차총대기 시안 이수칸기 진창뒤가르기 질수인 첩둔시부타 나위 진창뒤가르 총습기 가르지토 기도부타 순수 사바계유 시안 이수칸기 군진 회미린이 안주당토 사와탄 라소송리에 퓨충 뒤가르기 남장타 시에당기 초와 첩둔기 구림 제송경 야부타 균지 야부치바당 뒤송 뒤가르기 낭둔타 카디토 경문다 규비 제단 제기티 로코 침비 사르디 제구 이수칸기 통양 카르디기 망소라 첩둔기 카르디시 코둔 제유진 안주 뒤가르 균지기 돕쇼라 딘리 링리 계급 돕친 조준 제규로 람디 치신 유지 제유 개용라 대지 뒤가르 총습도 첩둔 시바타 망용기 빌로시바 교제 협대 동화제 링내기 제고 개정왕 배신유 총기탄 총습 강사르 개비 지배 링내 파동 사바 치시 학삼남 망소 니점기 링내 솜진도 유르유 로다라 따고로와 미팅 동조르 주영을 학삼 덴제 샴세 강도 용구 유바타 민남기 링위탄 로규라 덴니 시베기 이왕 초슈 시소르타 링내기 로법 시로 동구유 三星堆电子项目就看，增重可以投到木林基里对面的张军基。 ngansu dagur chekenzo sanxing dui dianzai xiamzio kangto yongne rinwe la dawa zan mayinbara xiebe xieto tobe rigu chikiyu. Kangla xina, dianzai xiamzio kangzabe zhonghua yi xiebe ki zhongnam shibur xizongne gyurim dianbe gongne sanxing dui yi lo ye nazai doksib ki chumze sechui chekyubi. Tini, zhonghua yi nama xiebe xiechikla rachui dingzab xiebe sunyam dianbe chenzhishik yinxi chuyu. Longa senki chargui zhonghabe zanye nang Miri yongki rinne sartu sartunki sunshu gubi chenye, jiso rinlu ki rinne tharke kongpi tonggui si tunyu. Jikib chuchi Xi Jinping ki zubzi nangwe kachyo tara, lu ju ki nangtun tingsib ta, turib ki nyingdub nguansi tupu tenpi, Zhonghua yi rinne ki namba sarkyan si nguan bata, uidong sabatu tungi yin bata. Zhonghui nambi tingrib jenla tenye, gikib topchin zubzi ta, miri gyadar ki chasha labu chiri, kyun yongne gundi tongchi, rinne ki mangshi tenpu tingsi. Meiji ki xiebei yartun yongwara gundi dongji, zhunggui lo zhui ta, xiarcho ki dupshu tewe mangwa legi bui tungi shi.
1: Nguzi dupshu gi su bui shimba shi.
0: Digi li guni bebe ne zu, he nan tan chongqing ki nidu ka so soro, lo nga zhen ki chargui zhonga pe go yabu zubi, che dun san gyuru yongja sondo soxin. Sani tiki lo nga zhen zhonga pe chargui zane la shikdi, bui tu kongbi ki mikbin zuo ta, lenggen ke xin kyun yongne ngu zhui shiba shi. Lo nga zhen ki chargui zhonga pe shing, 河南基, Sakhongi, Jimdu, Dabdita, Chomje, Shikun, Chimbo, Tunle, Mala, Chasanwa, Soki, Sangja, Dunbe, Chagyur, Mingne, Gekhubji, Guigota, Hernanki, Nuba, Songje, Ta, Nibub, Chimbe, Chui, Shuba, Yubub, Ta, Dunju, Songje, Chibaji, Gunkyun, Chibata, Benjo, Kongbe, Ta, Sartu, Guibi, Mangzu, Likju, Chibaso, Chongar, Mikti, Shibje, Mikse, Kani, Shuzogji, Dunyubashi, Hernan, Shinji, Gunzin, Wang, Kai, 안주 지켜 주지 시진핑기 한안토 독심 능급 낭비 송시의 계신의 공투 락다르 딩섭 시바타 당 중앙기 한나라 낭비 특주응에 등진 양다 시바 의규 서구의 경률을 달게다 머주 교공기 중캄라 송급 뷰투 공비소 계급기 특주 균용의 등교 제디 당 중앙기 규규 규지 체류 매바르 등교 시바타 편제 등바 체규 인시 송규 종교로 롱아이나 Hanangi sartu ki niti shakyu ta, yubab tan dune bu sartun ki nushu kongpe tonggyu gyungkyung shakyu nipashi. Jiso yongki simju sabi te tonggyu mangwi lorir chanyum gyache chu yen parwa shakyu ta. Tabju rengshin ki satar tunle ki partangki shikyun yen ki sole chwe sungwe durse gyache sumju simba shakyu. Chongye ta chongsib jikyur chargui gyungkyung chedi chongsib kyun yongne tarke la gundi dendi tonggyu nipashi. Gekeb ki zhuri deja ki lenggen jibu denbor gulni, zhuri ki chukdu tuengi nuba gyama tongchuru jekdon shibki simba chekyu. Bangmi tenyong jekyuru chekyu gyungkyung cheto, zidu tan digi denbe mochu zugchun gyobu chenni. Lochu changchen ki lamdi ume tangzang chu changtu shamar gyobu lejar gilin cheba chechedi. Uygyu sisi simbi to, zhunggui nambi tengrib jenla gundi dongbi liu saba bepe zonggyu yinbashi. Longan sen ki chargui zhongbi shing, Chongqing ki Benzhou Kongpi ta Zardu Guibi, Mangsui Desa, Bangmi Tianyong, Deja Songzhiji la Shikdi, Mikse Nishu Zepsi Suiba ta, Zunne Lengen Sumge Gubju Khoni Guiji Chedi, Turab Sabi Nubju Sabi Chinbi Zunne Tepju Dingne ta, Nanglo Gamse Chukdu Ka

0: 개세 체미 군데니 탁삼 신토 가르웬나 개웰레 조규르니시 바르의 친도 디르켄 시긴피에 포장 고치 망조키 동해 통디 냠타 위신 폰웨 견조나 제공 동해 내레 조웨치 진보당나 다기 동해 시치 륜친 당와 상부티티 포장 치루규
1: 가시쇼 키나스데 쭉 구수아

0: 나 할라스 반다 마총 마타가 또가 텐나가 짱아 팀이 이군다가 나 말레가 튼주가 나가 빼가 나가 포장 가와가 나 봤음리 담바가 나 바로 라할라스 반다 마토고 론주가 나 마카디 빼라가 찌가 나가 싸가 노짜가 나블라 담바치 학바도 노부 권대고 중리야 지금 마치지 지부 근처도 담비나 딩게 까자과 지제 你 把心都全部破了，
1: 干心术？
0: 抡起担子了，
1: 老爷。我
0: 胖子给你的命里得去修。
1: 老爷。

지마 신드바 나가 제보 신드즈보 나와기 참스 로트 시이자바 이발라가 하하올라시 바나가 간츠 유라 바나가 내염시기 미실룽도근데라 켜저도 쳇사 녜니 파르도 노부쿠드 고충디 로제 주중내레 타르투바 지기이

0: 마도 바제 보제 라쇼 와체 발라바 키랑 크네 이바
1: 아호 라세 발라바 다 안내가 유치 뭐 신조 윤대이 게세 치미 군디라 지보쇼로 요와이
0: 가리 제마 신조네
1: 라오 불라세야 잡아라 소발라가 다 안내가 유치 뭐 신조 유바 나가 내연 집안 나가 로송 군대 집안 나가 티기 찌찌 쭈쭈 동인바 동이 주에 지보쇼로 요와이 제사 르지 초네 계세 침미군디라 참 인지군네 달라 이 뒤에 집어나로나 토지시
0: 야산하다 야산하다
1: 로
0: 하피 아지 개보치라한테 교탐수 구쇼나 아
1: 로로스
0: 내 계세 쇼리야 내사 쇼리쇼
1: 라까지지
0: 로 계세 쇼 라 드링이 집어롱해디 로 드링이 집어롱해디 아지
2: 런신라 까면 커도 쏘난다
0: 로 계세 쇼리야 쇼교 라 드링이 집어롱해디 로 유 제머싱 주네 리샤
2: 가래 제머싱 주네
0: 로 개부 양아야 수도
2: 원래 야채비다
0: 로 다티

0: 나 진짜 이슬 말을
1: 어찌 깨물어 붙이 깨라 이 마치나 바둔 앞지 씨가 되나 달라
2: 你年来萝卜鬼队鬼族的天天前面了呀爹夫哎呦你去打死了去让给宋北干面了空大龙哥的哈哈哈哈怕了接着嘛这马路去多嘛去吧天诺扎了地方俺让给没多了记住啊你行吗你把今天店长店长啥的要不我们去他活切不了不行吗这边呢肯定前年了用没多啊你接着去
3: 계속 오니 기라 한번 셔야 제배 부르다
1: 여름지 계속 오니 기라 계속 니 셔 찍부들이다
3: 사추드게 개부름치 록베 뛰네 계시 또 슈스웨베다 타고 매부 마스나 다만가 주 계시디야
1: 개부름지 나 니 생물 자고 부르 주봐 땡기네 다
0: 지게 잡지나리 노부 그도 그 주스타 밀제니 여러베
3: 이자
2: 러지라
3: 라유라
2: 땅에 부디 그제 체내레 세트스 마샤
3: 啊，接不入不去，大钱呐，先不给寻你的姐姐，擦伤金金装备，对你好下。
2: 可是对你好下，这个的就是。免得上不他，谁就是送不下了呀，爹兵呐，我吃个，就不打破什么下。
3: 接不入不去，大钱呐，落火了，
2: 落火急了呀。

0: 로중이
1: 아 찌찌찌찌찌 개브로보치 다치라 디제 나마비노 개노 잘라 디니엘 예보가 제스타 나가라
2: 개브로보치 개바야 친다 친다 뒤쇼거다
1: 아가리 개브로보치 뒤쇼메베 친디 개가 퐁베요
0: 용아 파체나 타흐치 주리
1: 로
3: Samtia, Lumbang Korki, Tati, Chebun Nambu, Jugu, Lu, Juti, Gay Kubler, Timta, Timta, Timlu, Gu, Sirwena, Gapu, Simba, Gin, Suni, Butu, Jubi, Matsi, Gup, Tetang, Dunti, Tata, Zinki, Gunorta, Gay, Si, Rangla, Wang, Witchi, Chimmy, Gundin, Super, Dusso.

0: 아니 요매
1: 올라서 아자 봐라 제가 소화를 제 따라 뒤 가시기 랑자 샤바비니 유배 내 총계도 자리
0: 늦지라 세야 윤노 다 나오쇼 두비야 윤노 다 치쇼
2: 들이 세야 예매 두비야 예매 다
1: 쟤는 언니 대기야 다제
0: 아츠라 쟤랑 꿈다라 늦지라 그 세야 쟤는 자꾸 예배 유수 걸다
2: 티치 스흐메
1: 쟤나
2: 쟤랑 이게 엽사 좀 작배 가다 개새 치미 군대 뒤로 가살 개비다 가져오리
1: 하리 개새 치미 군대
2: 도스 충분다 생위 무디라서 찬도 부지리 조다미 조 서스듯이
0: 올라서 잡아라서 와티다 바가자 갈루지라라서 와제발라그 생위 무디유나 그숨 찡종시죠
2: 이샤 다치는 겨우 퇴시
1: 가시쇼

0: 흉구마리 계세 집을 넘게 준비인은 얘 랑게 소인의 대니리 뒤뒤 지나서 얘 집에 계수 주시
1: 계세 계기 나서 집에 졸을 치지 맞은 뭐부터 대나미네 계기 토군 제배 치도 가서 치주 쉬셔
2: 넘어 제 가서 치주 쉬셔
0: 흉아 흉아 채는 하나 냠도 태도

西行吞别,勤西西里亚准坑度起不谈。给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客
비 카조리아 치든 치비 문세키 타르지실리네 교여시 윤효 헤메기 권이 시외 콩비키 조람토 교급디 시외 콩비키 조람토 교급디니 안추 단키 뒤럽키 피균탄 샹게키 자외 케벨야싱니 체비 탑주키 담가시시 시외 콩비키 조람토 교교 윤효 치바탄 整理几个课堂念图音呢整理起西的孙共切皮呢中区他是人一起美国文具切图啦他是整理了呀切记俺来切我脚头时你俩中国片叶脚不穷为脚穷俗给几点起米卡谢奇呢中国结构堂呢真意思如为蓝图音的月白呀心这前呢 中国几百万万西边到外一年段月时天天文静天气可落不行时了秋星期到外车不行时时为狂北起着蓝图聚聚地里业绩基础期中国狂北起着着里呀托南七八呀中国安联这不行时了特别讲中国民满期人一期别特命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运
Chibiki, Zabge, Pungno Lechon Tan, Jungui Kongbiki, Migbi, Mungur Chibi, Chagin Le Tobi, Musin Lechon Sishi, Zemli Kongbi Yungwe Pijo Chimboya Tobi, Ding Chu Lechon Sik Tweganshi, Junghua Mishini, Tomanini, Shidir Gashin Chiwe Miri Sishi, Longong Adon Haki, Shibi Kongbi Li, Junghua Miriki, Namian Shidi Chimdu, Si tun sum ki, du si denbu yin de tun yi tang, yun jin qian yu tang. Zhonghua mi ri ki chi gun tu, xian lia jin ju qi ba tang. Zem lin liang, jian wan ju bie xi gu yu ba ma zhi. Zhonggui mi man ki, meng zhu ki, ge bie dong ye ti, mi ji sim ki. Ri mu ru gui yu ba tang. Si de ya, nian ba mi bie. Ri ni qin lang, si de cho lia mi zhe dar ji ba ti shi. Xiwei Kongbi ki Zhuolam Tu Gyuni, Zhonghua Miri ki Pyujung Rinne, Xu Gyun, Jin Gyun Bin Sum Cheba Si Shila, Zhonggui Mima Liya, Nirimne Sum ki, Gatu ki Lewa Le Tobi, Zuimi ki Dumzi Jiganshi, Luogya Ni ki Beita Mikbin Tang, Zhonghua Miri Gata Lobu Chi Yongwe, Zhonggui Pukdu Ngungur Chi Guna, Niba Tu, Xidi Geji Kuryu Ji, Yue Guwa Shi, 西地面皮呢中国汤咱们林苍马地拉图皮给用米西不汤皮给面皮呢中国汤咱们林苍马呀云电起西地托米西俺去都书记对起人一起来个一那亚布主席给口安慰动作了阿汤给不汤米马一那安慰地给电不起归了旁边狂别穷慰都书里阿电节西为狂别起着蓝图安慰亚布的哥哥 给各级他给配送错不越轨呢你把图怎么给配置全部写轨行铁里啊端轨不离铁里都不一呢路轨去也玩一呢东西几个书记习近平给电图他得怎么给配置抗议行呢这连接里面提西地汤皮给娘里汤娘给接行不是 中国给客他比呢真意思如为日本人宁国提开林吉马西天山起怎么林里啊米西比为人路堂今晚人路起蓝宁巴里呢各位呢他是没钱西为狂别起着蓝宽那儿他是有时吕布推着米吉巴里边先不特通带别推索让家属对米尼巴堂米西比于呢该给动为推着宁边哪里啊 让家属对明年了,
中国西北狂飙。

치동 하 니와 유미 강 디다 소용 지피 요부 요무 소로 지약이 샤 첨보로 롱주 지원 미바다지 디마르타 오마 추라 편제 강 취비 상와 미바시 덴데스 뒤인 진보 초기의지 요부 요무는 이 마랑바라 남시 차샤 랭크 냠디 유비 모르 지지오 빠고니 년달아 지야남 사다 진보로 대네 저주 강산하 초월 조괴비 그 요포문남라 최제디 리갸과지 세디 꼭도 샤남 롱소 제브시 대지 적다 개부티 지무치 화정화 시니 내주 처지 제발 지우 빠고기 온 지무티 하디 지바따라 가송차마제 네 나라 진이제네 초시 참견라 제가 친부이 날에 많이 더도 모두 제주 지역군인 인배 진다초 토제남이그 시 시업시 전주 괴폐 녹다 개부니 바고기 깨절 이치 메발 커밍하 어 지우추기 모두 짐추고 시시 지우심소 다리 촉다 세나친코 요어도 취소 냠니 카트 뉴디 고도 샤항만남 사신 정부 지위 차월 매신 대버시 대체 촉다 기비 닌달 지우티 교진 동사를 친디 꺄과라 따지 레벌 지버시 닌시기 코모 로다 기비 지우 빠고 깨 당디 깨 빠고 장기 알리야 마상 찬한 슈지 연인 지부디 간절 시송에 시 낭낭 지지기 계제 지부시 지위 응아르시 온 지부디 가르송 참이도 보라 친송 니에 친달라 타상 수명하 저거 주발레 시 무티 고고르동지 지디 삼바 계제 디다 퇴체 족다 개보 콩주사다 쥐디 지부디 최고의 꼭도 쓰니 세바마이남 시 지지나 계제 지부시 지우의 할리베 츠키 오즈라 진다 진진라 니 랑기 진다라 니바 틴제 지에 칼라피 공우 진진키 님주 미가라 샤나보 마요로 시 닥스 슈바시 조다키 랑기 응원리 슈비나 구양유 지셰바 지우의 심소 계제 테니 르니기 응원린 체는 님디 닝귀 체바시 삼니 응아르시 랑규 응원린 모 슈바시 대체 촉다 르트 촌에 란다도 원래 쉬고 민배 시시발 소위 런이라 템바 윤도 나니 오지 진다라 나라 디무세베 니바 미신도 나니 니게 지른 지라 딜랭은이 팀기 타고 총병기 사르 슈도 지가죠 시시베 촉다 장 탑세디 총토 팀도 지발 쥐고 중시 총병기 어 촉다 예불라 Kyuki miba nguyeba kage miyebar rangyu yoboro manyi kayo jeba maridam si gecha chibar. Gebi yu gyuzi dangjie zongbingki nazar gecha shibshuka shibshi. Zongbingki samning hang gecha teda la yishi jebiji lariyang. Zuu bagu kyu la nyeba mindu. Dile kyuki gyakwa chitani kersho dang. Nye kyuki jinda sina jindi. Min yemin la junzu jebe chebar kyogi gyaba saru juu yin si shibshi. Gyeja di tuyche ziwu bagui rupt kaani, chimri chiri tu jin di gyaba cheta juu ji tangni, lamsin kiri yong di zongbing la guzi tang cha piwa shi. Zongbing ki nagu gye xin tu, gyabar daje shibza jie di chonyam da jie. Changpa bagui kyogi chinta ki jimu se di se du bie, dada lamsin junzu ji juu yin. Si, chapcha chibshi. Ti tu su zi wu bagui ki hang sengui ki. Zongbing la, ngali ya, xia par xia, zangpa chukwa jiawa sa ju mei bie. Si, tak si chi gup, zongbing ki chonyam da ji murzo dupdi. Rang kazum, tata nye, da ji shibza jiwa yi. Kyo ki tangwe jiawa di zangja ma ri, xia ja ri. Gyungzen di ji ri, kuma chi gui ma ri, nangguin ri. Ji, nian lu xie di. 自五八月日送前年尊安土就不是也

오야 초부친주초 텐디 총담 시삼 다가지고 이 레전치면나 어글로상기 모티니 지란초로 벽에 망조기 중단님 같이 시주인배 지란초 뒤도도 년가를 윤주 저유 다트아

0: 나딘
1: 신모
0: 리네
1: 러소
0: 총매
1: 체리
2: 안조 리짤
1: 초인 메로 신초 지랑이
3: 제지 다다 센정반은 시샤 끌린 제리 Tupolengje Gongkang Zang, Cheche Tuitara Zhongyang Lungtun Nyantra Chechao Le Kongpeke Chalamki, Cheche Kali Ki, Lensen Dala Senpa Gatsa Hye, Ngana Lensen Di Zoshungwa Tang Zonriba Dashido Jinyin. Tenyong Lota Ki Dao Tupi Tse Ngan Nyan Na, Zamli Koyu Nyamo Yenpa Tang. Tenyong Cheche Kali Ki Lensen Nang Yang Ngi Chen Namba La, Koyu Nyamo Tang Dra Di, Koyu Songshong Ke Cheche Kachi Tang, Dejan Te, Gongjong Sato La, Nyongkong Songshong Ko La, Zhende Gongda To Yime Ko Ni, 我这种在下街影呗 No.2 三星农娃突击谢谢

0: 구모 초치 망라 쳇세
1: 하모
0: 하모 초라 데크르다 실하파이
1: 아마
0: 초치 아미 망라 쳇세 초치 아마 따따 끊나요
1: 카르나크
0: 칸테나 카르나크

0: 혼성 진여와락 체령 페빠자 체령 페빠 하창하자
1: 접진 통통자와락 나군체 노송와리 제체롱치나 삼침자위 리톤다 몸이 열랍친데야 몸이 접진의 뉴바서와 멍튼서야 랑기 뜨통네 뜨정완다 임지 열랍친 시큰 자친데야
2: 오 혼성기 내주 혼육지 제들라 생크시 반드
3: 아리야 정기랑나 리지 마트센을 대랑 혼성근데
1: 기위 판유시나 담바인 샴당냥지 고나랑진 지스와 접친 토토자오 손을 나군첼 혼성라 쭌쭈스 요종 제적은 거바 상미

0: 当当家我马老尼克让咋为？这个今天上万年算了。马三三呢？这做人给吃几年？这个讲的，让你让个老外的打，当当家我就做些的，让做人给马三比久了。看你东方没用劲，吃着就，二等是马让我马西还娘的的。
1: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말해라. 다시 고보.
1: 요래.
0: 시작신은 옆에 시작신이 어떻대? 당통 자우당 상치송라 도대체.
1: 락서.
2: 상치니 와락. 대랑 아티 초라 찍지 텃바 마스. 득정정 텃바쇼. 이게 나 응토르 특통세너리. 나 막 휘인거라. 이런 그 미포시는 얼돌지 노정도 위단지대라. 탕식 따쇼.
0: 대달래쇼. 옛날 초차 따르다 쳤음 대장 선인 내송 도르지 노르정 더위 단진도 좋은 가치증 건 바리 나 혼성 건 매우 샬로
2: 하모 나라 공판으로 도르지 노르정 더위 단진도 초치 기사는 죽는 트럭방자
0: 선진이 초타 하모 양냐리 내 최선아 Мы честно говоря, кирста тебя!
2: Он сочини! Чушь, чеки то мы! Мангарасхин бичани! Не ранга мы пустили урдурди и ночь до витанти! Чух он сонла мастер котри! Чух он сонла тревали! Же там дары пани мина шанату!
0: Салон чинчи чо мак чи ту чете не ду юс корди
2: а
0: те старо
2: те мен старо
0: те мен старо не ду кисе я не ду кисе

0: 말로 니히랑라 초지뜨기 못세 등지한 남슬거 박저디 서장랑 얼굴시 방스르진럭 여디 슬럭득 대랑 어디 있어 참치 저러서
1: 통통자 어떡 정니 니와체야
0: 득친도 정니 저 빠식 말이 망엔 초치 샘노나 저 빠식리 미르니르동 끝이 허위 정이 정니 망엔 초치 샘치 득친데 스파르토 바이 니르동 끝이
2: 요럭
0: 혼상가 망엔다소 삼라 주식
2: 러소
3: 선체 아까 약천 당체제 하모 오셨다 혼성가 멍연다소 들란 뜨기잖아서
4: 그래요

개미 촉소리야 개미 촉소리 아찔 하모 디크른도 쿠차삼동 개미 결촉진 제월이야 아돌지 가노르치가더비 산친도 잠랑나 렌퉁자이성 홀라칸친치 조리크 Putta shungwi rtanchi chimo shigari Matsina dikar tang javar Kardik ramu tsishukkan zirdik ta kharwa na Terang chaksam dajin Nini mirgi chi zochintal Lirka glabchi shigan

0: 나가문에 타파트 중국의 척도 구루와시 유바틀라 기부 담바 시스
1: 기부 담비의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더 볼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시 미경신
0: 먼저 인참기 미비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장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비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인

0: 在那边错，连在重庆卡都举个，比如苏军去国堂，给公说了，举例西藏了，人们那边找个把通就有，文章落地快点去穿呢，苏军忙过行了，娘说几个月，娘说几个，那娘没说话谈，俺有件那边的军刀民着我才就你，中国说在这里恶心，连上那边苏军这里公司干过活，那边七零拉年，人员娘说谈双脚七百呢，他去读技术七百，咋听吸引？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学队别给苏军老子参谋军人前约，大家，那日组织这类公司，学队别给老子军人前念，那些所在把家当军军老子们约别，人员送将他，两次请烟去公司写了，求了约起送给读。
1: 给老子拉公司。咯咯咯。给老人当个自己给别给苏军给他，人民吃来的，可是呢，过苏军哪里了？啊，咯，就是军队呢。 第二日做军工去了，人民吃来呢，人家起码蒙古姐姐，你给没说说，隔离隔离讲解，人家是姐姐，俺个军队怎么起码蒙古去的，走路不难下噻。俺第一队怎么说说大话，他们不都话理解，第一季苦个那在白家用着，俺那拿了不是我学姐，俺到老在西那边了去，俺那旁边就老在姐姐，俺几个我就难解，俺当过的讲是日本做了起码学的，俺第二队呢，第一个不，俺老个学习怕讲，俺的那讲。
0: 多别了，下年跟着来全部了。下年，多把个俺也起码蒙古进步，培育几个人员，伢们学到了，俺可能多教几个，俺学了人民雄路，伢们老将几个，都姐姐，俺能谈得不多，俺那读几万双子，老在想着。哦，俺是那日做准这里公司人做几个培育，那每个他做准点做，伢们说当认真当个去吃来做些了吧？
1: 对对对，俺那让几个公司的那里修建，俺做吃来点做那里的修一个了吧？对对对。 他做俺做公司上的组建，谈得不到个拢，我就没什么做过了。第二年嘛，这个他是中间那让军长给促进那些，就是咱们培养个人民兄弟，今天这个拉在地区做过个松节，一直锻炼着，俺都做着。俺那里到了这个是哪里？俺做个这个人民兄弟打这个拉在东北当下，今天个俺起码蒙古些走路那下是个就是咱们，俺爱那里俺那些的那培养个人民兄弟那修建，俺说说呢，地头了做来个的就搞不有吧？
0: 团团姐姐，那是。俺那是第七个月，俺今天印度人把这个谈得不到，作为孟西娃的这个来个呢，这家里呢的，比如说我，人家俺同工话呢，比如在给人姐姐，那是。第印度人把这个对明年来了，压力要去制作那的，给一个那的，培育这个人类送交给起码的，那再不明年蒙古今年团圆过了。那公司下来做的人员人数当送交起来给来吃来的印度人呢，他今年那些给三十多万的，多多年呢。
1: 听这些奇怪的印度人呢，俺昨天谈到老三面那个人呢，跟着去呢。当俺昨天那些那来人呢，满着个团子学的是，被那拆散了，是不是？都行，行住，等下拆散，经过，那个别个荣誉送掉那了，这个俺就公司我那拆给我那些，过年修不到，拆散公司两个东西有吧？来来的家里那了，起码家里那公司两个见人家，拆散东西有。 今天这个的今年就过了，俺第一队长把这个谈得不到的这个来个这边弄完了，这个一个人不拿着，两个人不拿，他是中间干个的，一起突击，今天就吃掉了。俺昨天拿了呢，这个起码拿了六千块，起码蒙古团队了，这个谈到今天听个做这边谈，那这个公信厅，今天这个别个拿走了，通知拿着，俺都要拿走到里头谈了，俺那边培训个，说讲介绍的是公司团队来。
0: 那你要老些人，俺做这个，跟那他那送个东西来，价格当然就从，确实个呢，这个人家送就来点的了，才得通知是恁个了吧？
2: 对对对。
0: 那那恁个做送就当，伢们说给来着，请不停着也，忙过去别人送啊。
2: 对对对。
0: 那俺做这个，那不做准，嗯，这里公司个呢，虽然他这个做起来挺难的了吧？
2: 对对。
0: 他这个那么长钱，俺做他的收入，这俺做这个送就给起来的，肯定是难的。
1: 他那么长钱，俺做他的收入呢，这当过的，那么不让报的了。
2: 做哪行？
0: 那不灵个？
2: 今天是具备上面做哪行？这个东西个也确定，那么做，咱给这些人不公布，强干人家说。
1: 사자 혈로 되게 능식다 공부 배우 관대 체감가 공수란 게 개념 제제 급 뒤뒤 있는 가린세는 굽주고 다니 돈나 배 나로 지기다 제마 작제 나다 간기 테네 공수라는 건가 기준 속고 열었어
0: 엔
1: 뒤인도 잡아 레지 테네 레 공부 나다 시슈나 땡조 접제 딘데 지 아니 공부 치대 되게 냠주나 슈제 안내는 거 알았어
2: 나도 걔라 계속 쓰지 공부 치대 냠주나 얘도 차례디 먹고지 나도 와
1: 다
2: 뒤는 나 강에 사바다 내대 사바 먹고지 체스버리 딘데 인도자는 건지 공수 지기 라제딘레 균진나야다 야메너지기 냠솔 코에 교제딘레 수십다 나에게 찰레딘레 그러근 나이나
1: 어디 다 다른 능시 산도 숨어야다 다른 저 교육이 관배 있나 자 지금 숨겹 되잖아 내가나 흉도 좀봐 내가 고주인도 좀봐 내가 당고 지금 멍시 되지 삽대나 자 잘고이나 지금 열이 뒤인도 좀봐 안 줘 어느 당고대 개원 뭔고 열 개원다 봐줘 그도 쉬지 뒤지고 열이 사업도 시송기 차례나 배규림 날지 강부터 무슨 마 님부터 마 디제인도 좀 봐 디나리 안내 좀 뭔용 차인 거리스 디가리 숙취를 줘야다 디냥가 비신다 레유야다 딘데기 다과 튼 거리스 디글라고 참 지튼 거 지단 강부 님부서라고 참인도 좀 봐 지글라고 참 지리야 소리 지금 내가 튼 아니 뭔고 튼 거리 그 뒤도 좀 안 돼 시슝다 지도 유 참바 마딘데 휴제 엔 케만제 엔 권데카가 정유기 지 겐구민 된대슈 언급되는 거죠. 디체시 근데 되는 것도 만족하는 야 내 휴제. 안 도스시운다 간가 다 주는 거 알리스. 안 주제 테리네레 간조때 가지 식신 뷰다고 자지면 공구 딩모만에 야 유튜브제야. 안 공수원에 퇴배 소과 되겠어야. 진대 간조 배준제제. 디시우스 또 던저이네 디 다단다 안도 수요제로 숨주에 메시 두고 알리스. 수요제 아마 있는 색상에 시슌급

0: 아니 그 뒤뒤 잡아 내기 양주 지만 그나 주 송아 쟤는 아니 멍시 되네 소용도 근데 소소 잠료다 십자료다 디 말리에 잔냐 소소 락제베 양고 잠당하다 십당 딛는 거 알지 뭐 있어 뒤순도 잡아 딱 뒤뒤 잡아 도저히 직 소녀 공부 진해디야 라야 진짜 길 레브리스 뒤뒤 잡아 아는 니게 지기 도저히 님아 주 지만하다 도박 아니 송야다 디제제 셈다 제제 지기 니미나이바 친제 레큐브지 근데 두고 유매 규칙이 다 주제 되게 능식이 마참동어 사기모 이발도 주고 이래 규칙이 당고대 라우치야 뒤 라제 안로 숨시치 초대지기지기나 수기수기나 멍신은 야할단제 안 뒤피 좀 초보 전소스 다 단다 수연나가 뉴스 하나 쇼리스 단다 계지게 나인다다 안 배우기 지기 정말 숨겸나리 안도와 권득하기 진강윤왕이 내 먹고 유스
1: 나와도 가서 다 지기 단계에 틀려야 뒤 슉치무시 피게 주의 뒤 도스네 뒤 군에 조치고 이기로와
0: 제다 도저히 단다 당게다 지기 디브리 지금 당시 건데카 아야고요리스 다디 야고스 니마게 벽이 보량 보더라이나 졸라카이나 간것 도저리스 디 이제 좀 단들 롱동자 되게 큐어리스 근데 좀 아주 케린 도로 와 상한 주인 내려 다가란 소제 좀래 돌단제 이네 디 수업이 당게 있는 즉 놈샤 되었다 뷰 탈탈 둘 도저히 곧 추추시 코인 거리 정중기 통고 손자 안디 로동자 대 도로 와 언제 지켜줘요리스
1: 아게라는 자식은 연례 증강주 공신일 때 고로 정준의 공신 레미지에 차브레다 다 내년에 찾는 건지 공신 기행 공해지를 봐. 다 간주 저기 공신 대기 차례 나야 되니 다 가라주 전에 지나기 되바이는 라와 참원이 된데 라와 참고를 봐. 근데 진짜 전에 간주 공신 기타 소소 기 차례 나베티 비제티 게레나야 치도 자든 선으로 지컨데 선은 게나.
0: 다 조 자든디 양주 지기 배우기 증명이나 취체도 잡아 레드 신다자 지 정말이스. 레드라고 천도는 바지기 레벤의 차선디 잠다 동무다 도와 구조적인 대예용 디브리디를 숨겨 쉬우자 버렸어. 도저 디브리다도 마사베 수수 개는 이제 수수 락제 된제 근데 숨겨 적도 안 되네 시네 그동 구조 제고도 제야 되게 근데 얘는 락제 비주 제제 가지기야 잠다 동무 간거 제비죠 지부 주고샤 안 되간 디브리디가 숨겨 투야 근데 락제 비주 제제 신 레드 신다에는 지금 지금 로 사업 되어라. 다 링윈나 취업해 주고 자라 간거 지 남의 가를 유협 다가는 하는 것이 그 교험이제야. 그 견제 유협다 차업다 부유세배 속에 근데 봐 제배 제배야. 근데 안 락제 되는지 신 링윈 숨겨고 내기 두스미 간게 제 도바상 그때 내 그 락제다 지 수전 염류 근데 시 그거 알았어. 너 니네 개그림 배치게 촉진터배 락기가 알았어. 근데 근데 경험한다 문구직 된데 쇼그리스 레카지 돌 근데 지금에 봐주냐 돌린 제제 근데 지금 최시도 근데 지금 어디에 그 디귿이 미치지?
1: 나 방금 저기 공수 도지에 나 이나 롱업 주스 도어베. 다 단행은 이제 능한 저 공수 시행선으로 근데 지피게 중요해.
0: 다시 시행은 단대 잡는 건 좀 락제면은 잘락 차인 거리스. 지금 락제면은 실차네 남단 되면다 게미 둔진의 개개. 딘데지 차인 거리스. 갑자기 타진 독대제. 아니 그 로직 로숨 딘데 간주 편주기 경기시 아윤제. 아디가 간주 신수 치모 도업수 치모 서브 상동. 딘데기 치모 레게 남장 된제 인차르고 근데 조유메 망게지 아니지게 먼저 산에 다게 지기 신조망 저기 지기 레슈크미나 야뒤제 아니 경기시하지 엘레 레유제제 언니 차인 것 안 디나네 야 신조망 저네 지 소수 레게 가신 유업다네 야 주냐제 안 데락제 양 라비아
1: 당당한 저 공슬이나 냠세 차레 나야 기타 촉제 이네레디 에 톱다스로티 근데 근데 지나
0: 당한 저 단다 시슌 게 지간 저 지기 조준 팀이다 지 개용 그 정유 주기 디라 개나셔 좀 당고를 했어 지기 전부 당고서 다 표현 나로 나 개용은 나 공부 근데 난도 라고 생각이 디 톱다한테 무슨 근데 라기 줘리스 한지 단다 안 주 강바 살짝이야 라기 좀 니비네 요리스 노 안 단다가 좀 사실 동기 중구 닝베 나래 안 주 내래 단다 내가 가시 살짝스네 가시 양 지기 닝베이 근데 나래 양 안 주 디치고 그랬어 라고 전체 레그 지고 알았어. 중국 인민한테 줄 수 레드 거 주는데.
1: 당가서 표현에 자세는 이 레그 비준 처부터 나위 组织 캐도 처부터 줄이로 와.
0: 예.
1: 당가서 지게 나럽 组织 제리 공생에 신은 다 组织 된절에 냠서 지에 다야면 된서 지게 하래. 결국 지역이 차례디 나에 될 매도 미루는 데 차대도 와.
0: 예.
1: 다 지속이 된저서로 건드리지나.
0: 당한 저 단데 레그 답도 너무 되게 나지 지조이나 자망조이나 자지 단 민이는 지 관배나 자 도바카 그 수체가 있는 것이 니만 공신대 레그 제일 핀데 제일 스코즈 파주 캡다다 게 존재 응아 저 약급대 파주 감유 수제 레그 제안에 대사 아니 지 레간가 지금 합존할 쇼를 봐 안 주신 까지 이제

ཁྱི་ཐོང་དེ་བེན་ཡན་ཐོང་ཚུ་ཡུ་ཞན་ཐུ་ནེ་བུ་ཨུ་ཡོར་ཁི་ཅིག་དུ་གུ་ཅི་ཆེ་བ་ཐ་ཐོང་ཚུ་ཐི་ཤིང་ཆི་ལམ་ཅང་ཁི་ཁང་བ་སྟ་བར་གུ་བ་ཤི་ལོ་ཐི་དོ་བ་གེ་བར་ཅིག་གེ་སུ་ཅི་ཞི་ཅིན་ཕིང་ཆོ་ཐི་གར་ཕིང་ནེ་ཚང་མར་ཚོ་བེ་གུ་ཅི་ནང་ཅི་ཐུན་གེ་ཁོང་བེ་དང་གུ་བེ་གང་ང་ན་བ་ཤི་སན་ནེ་ཐི་ལག་ཚེ་
꿀발. 신통키 꼬웨고라 충충티나간츠 총츠 침수캉유 지 모주 체바타. 로 듄주 튜시르 리베 게물레라 모시지. 겐코키 믹시시겸네 티가르데유바타. 콩키 나란 디가르레가체네 닝캉고르송. 남균 튠제 나초소와타. 콤바유베 튜수 락제고르 튜두치기유지타. 니에 치수유바니 침주 튠제 짐크유인바타. 밀람 토문바니 토시기 겐괴타 겐제 비쿠지 지모주난키 유브시. 유법탄 둔비에 오니 외도 딘츠치기 티시. 벤옌 총츠외니주나 침주니 튠레 콩비동외 탑시 차슈티시. 구룽 토시기 침주니 계급신비에 외미신의 슈샤키 남장시 인신. 티케츠니 컴니 꾸니 인비 침주키 불수 문세 퇴부유. 구룽 정키 침주 퇴레 딘시 긴코와 하진 칭기. 난츠 침주 속한 참수시 최십치배 급수. 시진 중키 나랑 뺀옌 총졸 따워주규 원졸 체바타. 다골 팅지 체지 나랑 총졸티 퇴레기 멍실 항상충. 김자 리르신러 규륜 체바규. 총주 표미 갸치기주기 컴니 침주 락제 신기도지 모준나. 락제기 도수 당이 유나야 터동 멍외타 총람 77구기 유진. 총주티 실규타 누규 냠레기 로교 멍외고 치숨기 주린 체니 침주 속한 준비시. 게물레러 모시지이 침주 속한니 만주 침소와 남러 지두 소중 체바타. 낙도 꼬시 겹지. 렌킴키 꼬잘 침주 락시를 띠니 용법 소토부 중시 송부시. 유미 태외 마외 당도 로미 띠외 능률 침부니 치수 티 남외수 슈베팔 벤옌 총주 침주 툴레 낙외 갸돕 치르 친유. 디에 신베 로주 이신 벤옌 총주 침주 마 갸드시 주 학점 소중 체부타. 낙도 망부 줄급. 변인 총주 표미 참모 침주 툴레 낭수규. 너닌 총주 침주 툴레러 교응학 토나소 뚠동 학점 좋아타. 낭 퇴용법 골치 숨주소나 학점 신유. 퇴탄 뚜니 레툰 주비. 신탕토 변졸키 묘구 림시 뷰구 초바디. 로다 최제 토베 열두수 사제신토 덥시 모체타. 시디에 워체 망보시기 퉁법 융도타 뷔체 마르조기유. 원가 서법톱의 굴룡종토 남시 창러부신기 뇌균 퇴뇨외. 신탕토 시디에 워체 덥나 창보유진. 만에 마와타 퉁법토와 워체 쓰러 조어 신부제기 캐주된비 총례토 리즈친부된유. 니동 갸미 주글로 딱지 심주 체지 군룡 종기 香港 탕 어메르 코든 체비 장태 탕 시디엔 워체기 디주 티시 중규 탕 벤옌 총주 소수 장태 탕 시디엔 워체 디주 캡디 동규 타 제바시 캔디엔 신례 피게 동월 사캄기 리즈 코널 디나 칼라지 군룡 종 워체 락제 십수 디네기 주진리 유충기 워주 체바시나 总体, 민的天马那地, 长铁塔, 西电我切起, 历史预备,宁是所属, 千点经济地主塔, 长庆所居, 北大从军七弹界, 陆中七班, 桂巴塔切起, 香港塔欧盟所属, 从日国国新都七班居内, 色伯拉所别, 拆金了西地, 重组民政玩地主起, 切实归不是, 罗尼娜, 五十重叠起, 장태타 시대 워체기 주인열 콜칸 주니 추진 지구 리스당디 탑기 추동기 디주기 편제 7

이리키 마오비에 콜리아 망주고니 최미계계 판딩서 비규탄 모니키저와 시외 콩비 용화야 꾸디동의 텔리아 렘루전신키 꾸지치규 최고인의 둥금시 지군히 루규키 폐조 침부탄 튼유비 양탁비 렘부시임탄 대화장제니 루규키 피균탄 친질로유비 괴외 렘부시임시 민아리나 타이완 랑젠키 두슈탕 대인의 비위에 카제 제국하니 모니 기조와 시외 콩비 용의 대기 지구 치슈 티시 타이완 랑젠키 모니 기 빈디 와리야 군심탕 카데 용화야 닝구 치바탕 계급기 당왕탕아 공 차사리야 뉴지다야 타이완 초가 기시디탕 딘리리야 도시다야 모니키 저와 콩비 용화야 개긴 소화제리아 딘지 모니키 빈데 팔리야 뉴지인의 서부 동화리 시엔 강야 용금임시 안주기 급기 당왕탕 아콩 차자인의 로차댄비 순경체디 개급 카제 동화회 루규기 교갈 틴자 교체 업데니 치도 조금임탕 남북항로기 타이완랑진기 카제 최고야 파동항로이나 데네이나 규르투조금임시 중국외 중국월목초 미갸와디 만조라삼수미탕 후다베타기이나 시디지규르기 둔중 준두이나 유시 최수미주비 켈리미치진 구영이기 치덕유제주비 담카이나 소르조체문이 지조도수기 티주지부탕 台湾人真奇, Kaja Donkin, Yungsetang. Tayina, be we Kaja Chigoya, Mikbali. Taiwan Bundaya, Mikba, Dinni Mimshi. Nanju, Nabakunki, Taiwan Rangzin Chibi, Kajaki, Ninju, Mimi Donwe, Lord of Demutang, Ding Chusamo, Nushu Dangi Jayushi. Nanju, Misu Yang, Ruatang, Toba Kang Yang Ruwa. 西当康阳中为，台南阳中外人，南北康阳中为集体。中国阿公给三只康阳中为是，中国内开着东沟，第二年就个名是。我尼去本地里，来往几途之外，东沟这边本地一么汤，车军这边钦赞几起名是，搞不你不去不汤。中国为中国外绕上几个，我尼去本地钦赞几起名义识别到我送你。 台湾去他的几座人路堂，并在台湾为错外阶段里进驻结果的堂，感谢前辈批给去，苦个贴，没吞捏，我俩并在台湾话谈两句结果，我俩两只硬批给顶色平话彻底，是为几个用为，门是顶不是顶过，我俩拍去变做两面里呀，人路尽头给我跪的当地。 我尼推门去创设社团，中华民族去变做改革动物时，我尼年小东贵菜人的小东千年，变做糖尿病去染了品种小东糖，门西这个品种之土，女工糖，团控品种人的苦酒糖，来日去切西品种，集团借用切割，我尼去日内落实糖，面具确定去染了糖。 基础跟松糖，即为团工去酿酒料谷地当地。我尼去，金鸡、石龟兰，也能拆根从别石龟去，现在即为小区展酿金汤，滚平金，得对金结束，九万人的价格进的吃过。我尼去，本的去，中华一批准水军训练推木托里亚，军金姐姐，杨太白路过去到我汤，每日去到我。 杰克比到我姐姐提，几日半夜露宿家过不疼，每日去人多乐不起特别痛苦。台湾去对了你，杰克几久了也热了不疼，变得台湾为水的你，每日给他谈着我钥匙。杰克几久用完了改表疼，提那嘴里去不你，每日去电团全部一马的呀，每日用去看了一年去过些时，电别六趟，没心带着你。 国特拆完些时，变得台湾话场面，任意去米利亚接着拆不新图，西地人接着拆过不通，米吉第几团也拆不新图，几久天元拆过了，米吉西位几久用完呀，贵地拆别，长点去恰恰南湖大去修的，土肉沙巴呀，拉着新团去过年，中华米利亚他乐不起用完。
དེན

0: nang amo bangchong thate yuyi melo chi chawe wiso dogdi chimbu shi yubata dogdi theya dogda sena chen shi kya yubse dogda de la yin na de ya chang chi dong la ni wa yu me kya de da cho yong chi pe yo bu yom so ro de ya gi sha chen bu ro long ju chi wa me ba ta chi ji mar tha wa ma chu ra pian je kya chi pe shang wa me ba shi 된데스 你们去化妆我心里 어 지우치기 모티 드림 최고 시시 지우이 심소 다리 촉다 세나친코 요어도 최소 냠니 카트 뉴디 고도 샤항만남 사신 정부 지우이 차와르 매신 대바시 대체 촉다 기비 닌다르 지우티 뛰진 동사를 친디 꺄발하 따지 레바르 제브시 닌시기 코모 로다 기비 지우 빠고이 께 당디 给,八个人给俺俩马上长长学习,眼睛这么的看着些松了,是,俺俺自己给接着这不是,这位俺的心,哦,这么的,卡尔松下面都不拉轻松,你也请到了,他上随命啊,叫我出不来,是,母体过过东西几地上吧,给接替他,推车,找到给不空出啥的确定。
1: 你们的确给国度是你谁吧没意呢是自己啊接着吃不吃自卫哈雷被催给我走了请他真正了你让给请到了你把天这接开了票公真心给你们就没个了下那不没有了是大事是不是找到给哼让你我们虚伪呢故意自卸吧自卫心说接着天天 Ranyiki ngolin chena nyamdi ngingui cheba shi samne. Ngarshin rangyun ngolin mo shuba shi. Deci, chokta rupt chunye. Rantadu ngolin shugu minbe, shi shibar. Ciwi ranyi la tenpa yundo ngangni.
2: Uzi jindala, ngala jimu sebe nipa mi shindu nani nyegi chidun chi la. Dile ngani chimgi takbu zombuyungi sar shudu chiga zho, shi shibe.
1: 赵大江特别的从头沉度接班就不重视赵平起哦赵大也不拉却给没办法可给没办法让给要不如马尼可要接班马里当是接着接班给别给最大接赵平起那事儿接着接不接班赵平起三年后接着提到了一些接不接那里啊走八个月了你不明度
0: 在来去给加快其他年前晓得你去给请他四那间的明年明了军族级别切巴人去给加快啥入主意是是不是接着的推车走八个月日的看你准备去里头请的加快切他就去当你蓝神切的用的总兵和贵水堂车票是总兵去能够给行头加快人大家十三节的穿你们的节 Chamba Pagui Chuki, Chintagi Jimu Sedi, Setupe, Tadalamsin, Sunju Jiyuin, Si, Chapcha Chipsi. Ti Tuso, Zu Pagui Ki, Hang Sungui Ki.
2: Zombinla, Nalia, Sia Parsha, Zamba Chuwa Jawa, Zaju Mebe.
0: Si, Taksi Chigup, Zombin Ki, Chonyam Daji, Murzo Dubdi.
1: Ran Kazum, Tadangye, Daji, Sipsa Jibuyi, Chuki Tangwe Jawa Di, Zamja Mari, Sia Jari. 中间地界里，古马七鬼马里能滚热，即年路写的，自五八鬼自送千年，尊安土就不是。

오야 초부친주초 텐디 총담 시에삼 다가지고 이 레전치면나 어고 로상기 무튀니 지란초로 벽에 망조기 중단 님카지 시주인베 지란초 뒤도도 년가를 윤주 저유 다트아

三个人不错，真是的。他的家人呢？三个出版的中央龙津认证机构评估，票给龙津写。家人呢？俺做了咱三百的突击写学。我俺做天灵给列咱看给我的数据。天涯就是出版的短不怕啦，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列咱东西他。就是短不呢？给不怕啦，三句列咱东西。就是给不呢？给不怕啦。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요.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요. 추즈 쥐엉은의 쥐주비 바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 레젠 동요. 추즈 쥐주부니 쥐뚜비 바라. 선율 레젠 쇼요. 추즈 쥐뚜니 쥐뚜비 바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 동요. 추즈 쥐뚜니 쥐뚜비 바라. 롭종기 투즈지비 레젠 동요. 추즈 쥐뚜니 니슈비 바라. 감게 쥐뚜 레젠 동요. 추즈 니슈네 니슈 쩡니비 바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쩡니네 니슈 자송비 바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인비 헨게네 테다 센시는 규 저와 유

0: Topsho la din ni, rinne gyagab topchin zhugzhun xe yuru, ramdi chixin yu chi ju yu. Gyayong la dezi, duyagara chongsib tu chabdun xe wa tang, mang yong ki bilo xe wa, gyuzi kyabde dungwa ji, rinne gyi chegu gyagyam ngang bie xin yu. Chonggi tang chongsib kangsar gyabye, jibye rinne partung saba chi xin lakzam nam, mangso nye cham gyi rinne somchin tu yuru yu. Lodara, dagurwa miting, tongchur juyang lakzam, denze xamze kang tu yungu yu ba tang, Minamki rinwi ta lukyu la dinne, Sibeki yiwang chokshun shesur ta rinne ki lupop chero tungu yu. Sanxing doi dinze xamzio kang zinchung kui todamu lenki le dunmi na zhang jun ki. Ngan su yu dagur chi genzo, Sanxing doi dinze xamzio kang to yungne, rinwi la dawa zan ma yinbara, Sibe xido tobe rigu chigi yu. Kang la xina, dinze xamzio kang zabi, Zhonghua yi Sibeki zhongnam shibur shizungne, Gyurim dinbe guanne, Sanxing doi yi lo ye nazi doksib ki chumche se zhu che yubi. Tini, Zhonghua yi nama Sibe shi jikla ra zhu dingzib chibi, Sunyam dinbe chen zhi shik yin shi chuyu. Lo nga sen ki chargui zhongabe zane nang, Miri yong ki rinne sartu sa zhun ki sun shu guibi chinne, Jiso rinlu ki rinne tharke kongbi tonggui shi dun yu. Jikib chuchi Xi Jinping ki zubzhi nangwe kacho tara, Lu ju ki nang tuyun dingzib ta, Tuyurib ki nyingdub nguyen se tuyubu denpi, Zhonghua yi rinne ki namba sarkyan shi nguyen bata, Uyudong sabba tuyo tungi yin bata. Zhonghui nambi tingrib jenla denne, Gekib topchin zhugzhun ta, Miri gyadar ki chasha labuchir, Kyun yong ne gundi dongchi, Rinne ki mungshi denpo dingshin, Miri ki xebe yar tuyun yong wara gundi dongchi, Zhonghui lo chui ta, Sharcho ki topshu tewe mangwa leki byu tungi shi.
1: Nguze topshu ki su byu shimba shi.
0: Digli gune pepe ne su, 河南堂 重庆给你的 卡索斯罗 龙安森给 车轨中的北 国亚不足北 切断生育的永大松的措行 三年提给 龙安森中的北 车轨在内来西的 北推孔北的民兵组合他 连接开心 全用年我最喜欢是 龙安森给 车轨中的北行 河南给 三公给金主得的他 重庆细菌情报 屯列马拉七三五所给 上街短北切据的名年 结合给国国他 河南给女部送这他 内部前辈退休吧 유법탄 등교 송지 치부지 균균 치부타 변조 공비타 사르트 괴비 망조 릭주 치부소 초응아르미티 십제 믹세 칸이 슈즈기 등유부시 河南 신진기 군진 왕카이 안츠 지켜 주지 시진핑기 河南 토 독심 능급 낭비 송시 개진기 공튼 락다르 딩습 치부타 당 중앙기 河南라 낭비 특주응이네 등진 양다 치바 의규 서구의 경률을 다르게 타 머주 교공기 중캄라 송급 뷰튜 공비소 계급기 특주 균용리 등교 체디 당 중앙기 규규 규지 체류 매발 등교 체바타 편제 등바 체규 인시 송규 종교로 롱아이는 河南기 사르튜기 니티 체규타 유법단 뒤에 뷰사르 튕기 뉴쇼 공비 동교 균균 체규인 바시 지소 용기 심주 사비테 동규 멍위 로리리 찬용 갸제주예 파르와 체규타 Tabju rengxin ki satar tunle ki partang ki shigyun yen ki sole chui sungwe durse gyache sumju simba chekyu. Chongye tang chongsib jikyur chargui gyunkyung che di chongsib kyun yongne targye la gundi dendi dong gyunba shi. Gyekab ki juri deja ki lengen jibu denbar gunne, juri ki chukdu tunki nyuba gyama tongchuru jikdong shibki simba chekyu. Bangmi tenyong jikyur chargui gyunkyung che to, zidu tang digi denbe machu zhugzhun gyobu che ne, Lochu Changzhen ki lamdi uime tangzang chu changtu xiamar gyubi lechar gilin chepa cheche di. Uigyu sisi xinbi to, Zhonghui nambi tingrib jen la gundi dongbi liu saba bepe zonggyu yinba shi. Longan sen ki chargui zhongbi shing, Chongqing ki bianzhu kongbi tang zardu gyubi mangsui desa bangmi tenyong deja zongzhi chela shikdi. Mikse nishu zepsi suyba tang, zonne lengen sumgye gubju konyi guji chedi. Tuyurab sabi nubkyu sabi chimbi zunye tabju dingne ta nanglo gamse chokdu gangne dindi zhungyu mbashi. Chongqing chonggir ki chongqing xionba zheng xiangdong ki, ngan su dingki ni la zikur tajikdu shuwa ta, songgyu ni tajikdu tuba jeba. Buitu kongbi ki lenge ang tangbu tiri tambur mikba. Chengdu tan chongqing sikui ki chongni bianzhu korga zhugzhun ki niti jeba. Tuyurab sabi nubkyu sabi chimbu ta, jichu bianzhu rgui ki buitu kongbi. Nubju gamzui zhulam sabaso, gyekabgi tabju zhu rangui ngang shubo che che di. Chongke yonggi khekpun su, buitu kongbi ta, chusye towe goyi, buitse towe cowa, penche chewe juji che gi, sunyam denbe biri chubara, gundi hurta donggyu yinshi songyu. Junggiru longa yinang, chongqingi 총기 개풍기 천세 사르드 발견 말아 경료로 주인해 지소 용례 심주 사비티 마조 제슈 다유기 개체니사 총안이 개체 숨사 닝아 바라 토로 동교타 팅럽 소준이리 큐소 말아기 상자 사디엔타 개기당니 시업주 리리기 뉴바 개체르타 뷰세 토로 동베 자주 락다르 띵섭 제교 각제 줄람기 상자 개체르당디 니동 개미 숨줄료 발립디 총진기 노브규 감추 줄람 사바 규베 소진 긴진 치세 제된 퇴감 응어봄레 개와 제교타 총기 용기 실도낭진 기지부르 고르 통주르 고동레 개와 제교 뷰세 토베 소위 시업주 발감 숨게 조준 제교 정진 총진 타 규르규 띵섭도 동보라 초니니 뉴바 뎨주 제교로 군디 당니 치치웨 총기르 팅럽진 기주종라 군디 후르타 동화 타 팅럽진기 미마 총기르 조준 제교인 바시
1: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1: Chuchud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2: Chakdo yubbe chichuyi, muchi yishinzi lembar chi.
1: Mi chiki ryoyangshi, gyangzhu checho.
2: Nyamzho rime zhewani, ngenji dende, yangcen shiki.
1: 서초강시기
2: 유기민한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기 공감사 샴런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젠 시구인 팅디 리젠기 낭튼 조니
6: 중국탄 우르수 퇴접사배 초용기 특주 냠레 조대 정화 티웨 체시 토와타 티웨 덴바 티웨 듄규 토바 용치 군디 동구 시베 거타
5: 중국 중감 남아 정신 송균의

0: 중국의 지심 튼소기 진입 겸내 녀경 체비식인부터 중국의 세네겔로 교치케 면주루카 칸니슈적지방 福建省前年也不是 란진카이기 福建起创办 蒙古大年 特助看组부터 福建给面被 女婿与贵 面具几个月 안수의경 고급 대탄두내 지부추 뒤친러 딤제슈교인시송유부시
1: Nyejara Sarkoyube Pulun di Pujupulunga di Mubanda Zong ki Zhongkui Rokyur Xingle Petun di Nesu Mikze ki Dimzhi Chegu Si di Gop Dunbi Zhongkui Xiongzob Chemun Loli Chaga Zhubin Zegur Bangbu Chegu Basi Chegun Go Tsumata Nga Dungi Chulha Zamki Pulun di Giedar ki Cuiji Sumden ki Kyunche Kyunne Lyubun Gui Xin Nga Dungshiro Chungzele Loli Chungwe Gajo Chokshir Kheba Chegu 제괴토 불운디르 자드 중국 중접 침무와 조그웨이타 불운디 쿠리우타 신례탄 조례부장기 레로 비도 이냠투 데심빌로 지신 균지 춘지 딥수 협공나 레가 야부치게 미기르단 냠딥라 자그제 유버시 비도 이 자그제비 제괴토 중국 로교르 치비 신례 비드윈디 내기 로교르 왕키 춘지기 튠법 팅의 찬용 지친이를 둔 숨심분에 타자 지친이를 둔 주내 조성 바로 파르 유지된도 불론대단 중국 신뢰 냠례를 춤제 생수 튠바톱네 기금이 비운 자존 제원과 버치유 조국의 중부 신뢰 냠례를 춤제 유르도 사와 토바타 윤지 추제 딥조타 의주 비튼 총주 조준태 작당 최승원세 퇴부유비 초니부 모투 냠례 딩습다네 중부 초용기 탑주로 렌저와 균체매와 게림 사버리규로 군디 동규지와 유지송도 볼론디니 FG기 위샤르 규도 네바타 기급기 사지 착단 닌기 수단자외 FG기 닌시 주규바시 신례니 볼론디 가딘 튜레 임바타 중국 시중기 녀동 굴로네송 나지수 볼론디라 로교르치기 토름 신례 직지 계진기 속중카 중안에 불운디 초니 우주 차샤르 군디 동화타 주리 딘자기 믹체 응은주르 용화르 갑교르 체윤 기급니 비 라단 지네 냠레 체비오 서시티 주리 군버니 도구 닌좀기 초소 규신 유비에 기덥 사브 피신 유 디가르더니 춘제지 강시 인남 튠법 칸저도 네비 뇌증과 투밤 시브소기 치와라 차가 주빈 제구토 사네디기 미소기 거르위 중국 불론들의 로교 치비 신뢰 직지 계신 소중기 주자 양화더이 내드윈르 신의 련균난유 양화더이 녀동 쥐엉을 룰롱고로 불론들은 주급 사네디기 춘제 튠례를 서유신규르타 뎁수 치단 지류인부소긴 젠롱망부체네 튠보 마와타 편제 신바 용보 마와 속이 간에 치디 망속이 시지 도괴네 된 타주가와르 교르도 디닝안즈 불론데레 로교르 치니 신례라제 냠레 비위 튠우긴고 주스시 인시 치데나 유 양화데이 중국 불론데레 로교르 치비 신례 리지 계젠 속중기 녀동 쥐엉로 내송 불론데레 균지 춘제기 처드 친구 츠바타 제고르 마웨 렉팀타 14진기 토담규 중국 균지 총전 딥수 톱네 로리 총유 리지 계전 소중키 더동 사네티기 넘시타 서유 차진을 시수디 뷰그 리신 튠법토위 냉고기 선카드 중재 토빙한 댐스 제비에 불론디니 사변 낭진 제규르 댐벌리 터규로 로람 체 유진 오지나 유 로주 림베준 체버 규 리지 계전 소중키 사네티가라 균지 춘젠 딥주기 베든 총주 딘주 튠주 준로 체버타 사네티기 신을라제 니치버 갸다주 소경체 유버시 베든 총주 링기 총주 초군의 용위 냠레 칸긴 긴구르와 에신 밀만의 예사르고바라 중국 신례 리지 계전기 균지 춘제 캐리용마세 아메 초구만자라 따도 체버따라 심뉴 유구 대달이야 따도 지기 유지신도 비든 총주 니치오 유미 티웨만웨 균지 춘제라 조와 챔부기니 균지 춘제 딥수 체버규 소와 레스동 규저와 장유버시 라제바 투와지 라이주이 가중아 중국 리지 계전기 나라라 딥수 라제르바라 토지지슈기인 로도도위 투진디라 녜 튠법 하자 야분도 서신 지친 직창안에 제든 쥐엉을 기어 튠소 춘제 뒤차르지 나라네 중국 직지 계진게 선에 시과타 관관 딥다 중지 유지신도 불론당아디 톨라나 종기 종부 엔드 칼로 디마나니 원치